다산이 꾸었던 꿈처럼 멋진 음악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헌천수 듣겠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준호의 단소, 최성훈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으면서 적막한 정회를 펼치고 싶다 하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아끼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요. 이내 전국의 경랑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결국 20여 년 가까운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유배 시절에도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꿈을 알렸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서가에는 3, 4천권의 책을 꽂아두고 양식은 한 1년쯤 버틸 정도로 마련해두고 밭에는 채소와 과실, 약초, 화훼 등을 심어서 잘 가꾸고 방에는 검은 고도 하나 놓아두고 붓과 벼루, 책상 등을 깨끗하게 마련해놓고 공부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이 심은 채소로 음식을 하고 닭도 잡아서 배불리 먹고 고금의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다산의 꿈 너무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유배 시절의 다산에게 이런 소박한 꿈은 그저 꿈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산의 그 마음만은 그의 수많은 저술과 편지글에 오롯이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바람도 신선해지고 해서 다산이 꿈꾸었던 그 소박한 삶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둘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둘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산책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오늘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불교 음악 범패 중에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범패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음악 짓소리를 골랐습니다. 짓소리는 범패승들이 헛소리를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데요. 한문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사설이고 발성도 어려워서 지난날에 수많은 짓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전승이 일부만 되고 있어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인 굴곡이라고 해서 음을 길게 끌고 거기에 잔가락을 붙이는 방식으로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짓소리 중에서 거령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거령산은 영산제나 수륙제와 같은 제를 지낼 때 괴부를 법회 장소로 옮기는 괴불 이운 절차에서 부릅니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에 이어서 일체제불 제대보살 마하사를 노래하는

누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짓소리의 특징이기도 하죠. 매력적인 짓소리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오늘 다산의 삶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더니 다산과 관련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마들제님께서 정조의 규장각과 세종의 집현전에 모인 선비들 그리고 군자 같은 군주가 서로 키우던 우정과 충성이 대한민국에도 있으면 하면서 그 시절이 몹시 그립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마들제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마들제님이 대한민국 잘 지키고 있죠. 또 보뜰마을님께서 다산 선생의 작은 소망은 걱정 없는 현재 시대의 중상류층 삶일 듯하네요. 유유자적의 자유로움을 현천수를 들으며 느껴봅니다 하셨어요. 다산 선생의 꿈 요즘으로 하면 그렇게 되나요?

황산곡 돌아들어 200화를 꺾어쥐고 도연명 찾으리라 오류촌에 들어가니 갈건의 술 듣는 소리는 새우성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황산곡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건의 술 듣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참 낭만적인데요. 그게 바로 새우성, 가는 빗소리와 같다 하는 묘사. 참 절창이죠. 이 자연 속에 파묻혀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그릴 수 있는 노래고요. 이와 같은 훌륭한 시인들과 함께라면 더 없는 낭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549님께서 황금빛으로 차츰 익어가는 논길이 있고 구름도 약간 낀 푸른 하늘 사진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날씨가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아침 들녘입니다 하셨어요. 7549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음악을 농사짓듯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로학교에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에 창단됐고요. 그 이듬해인 1977년에 창립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창단연주회 때에도 이 평조회상을 연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립 50주년 무렵 이 곡을 다시 듣는 그 의미가 남다르네요. 봄봄님께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우리 음악 나들이 오늘도 함께 나서 봅니다. 좋은 이야기와 음악 늘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우리 음악이란 표현 마음에 드네요. 또 마들재님께서 마들재에 사는 뽀빠이가 3814님의 시금치를 응원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쇠 기둥에 꽃이 피고 어렵겠죠. 또 거기에 열매가 열고 그걸 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살아계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이렇게 천수를 누리는 마음에 진심이었던 거죠. 평시조 천세를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음악은 민속 기악곡을 합주로 할 수 있는 음악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몇몇 연주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악기가 다 같이 합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독주, 때론 중주 등의 다양한 편성으로 해서 합주의 새로운 묘미를 더하는 그런 기악 합주곡 개발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곡이고요. 요즘에는 그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민속 기악 합주곡들이 풍성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뱃노래 신뱃노래 듣겠습니다.

대학곡으로 연주하니까 다른 느낌의 음악이 됐죠.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입니다. 긴 사랑가 노랫말 앞부분을 풀어보면 깊은 산 속에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넣고 이는 다 빠져서 먹지는 못하고 으르르르 어헝 넘노는 듯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노래

내 사랑이지야. 풍랑무변 수여천을 장해 같이 깊은 사랑.

살아 생존 사랑이 이러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가져가니 꽃대기 내 사실 속

미면 28수 낮으면 33천 그죠? 대

주랴,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해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해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공지지루지허니 외가지 단참에 먹으랴느냐? 지금 돌돌 개살구 작은 이드롱 서는데 먹으랴느냐? 아,

0: 얻으면 통열정 걱정되니 진정으로 완정허잔 그정잔 노래라.
1: 춘향이와 이도령이 죽어서 무엇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 들으셨죠? 어떤가요? 조선시대 10대 청춘 남녀의 노래인데요. 춘향이도 공부를 좀 했으니 이렇게 글자놀이를 사랑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는데 따지 땅곤 그늘음 안에 처 계집녀가 되고 나는 하늘천 하늘건 나릴 변양 지아비부 기특히 아들자자가 되어서 계집녀 변에 똑같이 붙여서 좋을 호자로 놀아보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춘향이와 이도령, 이 조선시대 10대들이 한자로 사랑놀이를 했습니다. 앞서서 진양조로 기인사랑가를 노래했고요. 이어 중중모리의 자진사랑가로 이어졌습니다. 정자 노래

않지만 생각이나 표정은 간사하거나 간유하지 않아서 좋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머슴인 듯하며 땅 멋을 안다. 함동정월이 자신의 스승 최옥삼의 음악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평을 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만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면을 그렇게 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표정이 간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스승의 음악에 대한 찬사로서 진솔한 음악이라는 평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중에 늦은 자진몰이부터 휘몰이까지를 제자 함동정월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명환의 북장단이 함께합니다.

화사한 소리죠. 경기민요 경복궁 다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젊은 시절의 소박한 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자그마한 배 한 척 마련해서 배 안에는 고기 잡는 그물, 낚싯대도 마련해놓고 강가에 소박한 집도 한 칸 마련해서 온돌을 들이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텃밭에는 채소도 가꾸고 방에는 검은 도고도 한 대 마련해서 연주도 해가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꿈꿨던 건데요. 전원생활

를 꿈꾸는 요즘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죠. 긴 유배 생활을 하느라 그 소박한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꿈, 그의 희망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낭만적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있는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는 산을 가볍고 빠르게 달릴 때 느낄 수 있는 기운을 사랑했다. 새벽녘에 출발선 앞에서 카운트다운 속에서 작은 레이스 배낭을 메고 이마에 헤드램프를 두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길 위에서 느끼는 에너지는 다시 돌아온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장보영 작가의 책 아무튼 산 중에

탐방객 수가 20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과 미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산을 찾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 건데요. 가까이에 이렇게 멋진 자연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만 꿈꿔왔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올 가을에는 K명산 투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엄청 시원하고 매력적인 곡이었죠. 한승석의 소리로 모르긴 몰라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0: 거예요.
1: 예. 그 식인 괴물이죠. 미노타우루스. 그다음에 그 세이렌도 사람을 그 유혹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뭐 메두사 같은 경우도 이게 뱀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그 합쳐진 존재 아니에요?
0: 네네.
1: 그것도 역시 그 사람 죽게 만드는 아주 그 반인반수는 그리스 신화에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경우를 찾기가 거의 힘들 정도예요.
0: 아, 좀 뭔가 미개한 존재이고 약간 이성을 잃은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반인반수가 그리스 신화에는 등장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로 그렸을까요?
1: 그 중요한 게 그 결국은 그 동물성,
0: 예.
1: 그 인간을 표준으로 그리스에서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표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0: 네네.
1: 아, 그럴 경우에서 이게 동물성은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0: 네.
1: 나아가서 이런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 인간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에다가 인간보다

0: 보면 이렇게 중국 신화에서의 똑같은 모습을 한 반인반수는 신적인 존재로 그려졌다는 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국 신화는 또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1: 아, 이 고구려 고분벽화회를 보면요.
0: 네.
1: 이 염제 신농 씨, 이 염제 신농 씨가 그세 번이나 출연을 해요. 근데 한 손에는, 그, 뭡니까, 그, 뭐, 농작물,
0: 예.
1: 곡식을 들고,
0: 농업의 신이니까,
1: 한
0: 예.
1: 손에는 그 약초 뿌리를 들고
0: 아.
1: 누군가를 이렇게 구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예,
0: 네.
1: 그런 모습으로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 번이나 출연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그 고구려 사람들이 그 당시 동양 세계에서는 이 신농이라고 하는 농업의 신을 또는 그 의학의 신을 굉장히 숭배했다는 그 증거이죠. 예,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0: 날개가 달린 어떤 그 물고기가 있어요. 발이 있고.
1: 네.
0: 이 물고기는 악몽을 꾸게 하지 않는다는 물고기예요. 염류어라는 물고기인데
1: 네.
0: 그 물고기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줘요. 죽은 사람이 영원한 잠을 자는 사람이 악몽을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아, 네.
0: 영원히 악몽에 시달리겠죠. 그 물고기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영면을 네, 기원하는 거네요.
0: 그럼요. 아.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려면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는 그 염류어라는 발이 달린 그 물고기를 그려놨죠.
1: 네.
0: 뭐 이런 거라든가 그 외에도 뭐 여러 또 사람의 얼굴을 한 만새라고 하는 그 새가 있어요. 이거는 천년 만년 살게 해준다는 새인데 오래오래
1: 네.
0: 이것이 또 나쁜 기운을 쫓아준단 말이죠. 뭐 이런 존재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한 만새라는 새는 나중에 현대적으로 각색이 돼가지고 평창 그 동계올림픽에서 네. 전야제 때 나타났죠.
1: 네, 네. 네. 예.
0: 그런데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섬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반인반수는 괴물로 취급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인면조를 본 사람들은 아마 좀 약간
1: 놀라웠죠.
0: 좀 놀랐고
1: 네, 네, 네.
0: 예, 친근하다기보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고구려 벽화에 그 출연했을 그 당시만 해도 고구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상서로운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바라봤다는 거
1: 네.
0: 그것을 알 수가 있죠.
1: 네. 그런 것도 있었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사후 세계가

0: 빠지려고 하는 그런 그 인어 아저씨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인어 공주로 획일화된 우리의 그 이 느낌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쇼킹하죠. 이걸 보게 되면. 와,
1: 너무
0: 충격이에요.
1: 충격적인데요. 네. 아,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0: 이 인어는 그 저인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인어 나라죠 이게.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가 나중에 이제 이 신화 스토리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비단을 짜요.
1: 네.
0: 바닷속에서 비단을 비단을 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비단이 굉장히 좋대요.
1: 네.
0: 그 인어들이 짜는 비단이 그 질이 굉장히 좋대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지에 가서 팔러 다녀요.
1: 아,
0: 이거를 팔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팔고 며칠 동안을 하면 나중에 이제 다 팔고 자기 바다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숙박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자기가 묵었던 그 그 여관에서
1: 네.
0: 그러면 그 여관집 주인한테 그 그릇을 달라고 그래요.
1: 예.
0: 그래서 그럼 여관집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릇을 갖다 줘요.
1: 네네.
0: 그러면 이 인어 아저씨가 그릇을 놓고 막 울어요.
1: 예.
0: 그러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게 진주가 돼서 떨어져요. 진주로.
1: 아.
0: 그러면 그걸로
1: 예.
0: 숙박비를 지불하고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
1: 네.
0: 이런 얘기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 지금부터 뭐 한 1500년 전 뭐 그 정도 뭐 거의 그 전에 스토리예요.
1: 예.
0: 벌써 그런 스토리가 생겨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그 인어 공주의 그 로맨틱한
1: 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0: 그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에 이런 그 이 서사가
1: 네, 네.
0: 이 동양에서는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1: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화에도 인어가 등장합니다만 그 인어는 인어 공주가 아니라 중년에 탈모가 막 진행 중인 아저씨가 등장한다는 거고. 근데 그 스토리도 좀 재밌긴 하네요. 그 인어 아저씨가 물속에서 쉬지 않고 아주 질이 좋은 배를 짜서 이제 그 무트로 나와서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서사는 굉장히 현실적이게 느껴지면서도 그릇에 눈물을 흘려서 진주 구슬을 만든다. 이런 건 또 굉장히 환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과 환상이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방식인 건가 봐요.
0: 이 현실과 환상이 이 공존한다는 거,
1: 예.
0: 이 서사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 서양의 근대 소설에서는 이 서사 속에 어떤 그 환상이 섞이는 걸 용납하지 않죠.
1: 네.
0: 반드시 그 리얼해야 돼요. 리얼리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의 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이라든가 이 세계의 어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이지만도 않고 반드시
1: 네.
0: 환상적이지만도 않고요.
1: 네, 네.
0: 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계관이 이게 또 다른 거죠.
1: 그러네요.
0: 결국 이 세계관이 그 서사를 결정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한때 그 이 동양의 어떤 소설이라든가 가령

0: 적은 그 중국 대륙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 물론 동양도 그 인어, 여성 인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대표적인 표상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에 보통 남성이 뭐 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처럼 그냥 남성으로 이렇게 인어의 그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됐던 것이죠. 예. 굳이 여성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1: 아, 그런가요?
0: 그런데 해양 문화가 우세한 서양에서는 그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그 인어에다가 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이 신화.
0: 남성으로 이렇게 인어의 그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됐던 것이죠. 예. 굳이 여성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1: 아,
0: 그런데
1: 그런가요?
0: 해양 문화가 우세한 서양에서는 그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그 인어에다가 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이 신화가 형성되던 시절에 가부장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혹시 그래서 남성으로 그려진 거는 아닐까요?
0: 가부장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려진, 좀 후대에 그려진 것들은 가부장제에 아무래도 영향도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도 후대에 가서 좀 변모를 하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러면

0: 되는데 네. 아, 이 동양 세계에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결코 인간 존재 하나만을 띄워놓고 인간만이 뭐 그 훌륭하고 또 인간만이 뭐 착하고 뭐 도덕적이고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를 둘러싼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자연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둘러싼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함께 망라한
1: 네.
0: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로서의 그 인간을 완전하게 생각했고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생각을 했죠.
1: 네.
0: 그런 그 자연을 무시하고 가령 뭐 저기 뭐야 억압한다든가 이런 동물들을 또는 뭐 이 자연적인 존재를 단순한 도구로만 삼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 지나친 어떤 인간 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은 진정한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1: 네.
0: 그리고 천인합일이라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동양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경지.

0: 볼까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1: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이 동서양의 그 신화에 대한
0: 네.
1: 이러한 그 생각이나 또는 상상력 이런 지식을 가지고요. 이 신화가 단순히 그 옛날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그 원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네.
1: 하는 것을 한번 그 현대의
0: 예.
1: 이러한 영화라든가 뭐 이러한 또 다른 현대의 그 문화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있을 때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정재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원일 작곡의 동방의 빛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사실은 더 잘 살고 싶고 내 공간을 더 예쁘게 가꾸고 싶은 사람의 당연한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 뭐 집소리뿐일까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장비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거나 단순히 장 보러 갔다가 소소하게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것도 다 비슷한 마음이죠. 지갑은 조금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나를 정성껏 대접한 것 같은 뿌듯함. 때로는요, 기분 좋은 사치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퓨전 국악밴드 별마루의 연주로 박타는 날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삶에 커다란 만족을 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 한 잔. 평소보다 살짝 화려한 커튼 하나처럼 말이죠.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는 하루도 물론 알차지만 때로는 이렇게 약간의 낭비나 예외가 섞여 있을 때 일상의 재미가 또 한층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늘 가성비나 효율만 따지다 보면 정작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쾌한 흥이나 여유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내 마음의 기준표도 살짝 느슨하게 풀어놓는 건 어떨까요? 약간의 헐거운 예의와 기분 좋은

시아의 연주로 천년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전해드렸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조금 전에 악단광칠의 히히 들으시고 아빠는 하하하, 엄마는 호호호, 오빠 누나는 키키키, 할아버지는 푸헤헤. 그러니까요. 어떻게 웃든 정말 많이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진짜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1716님께서 저희는 실내에서 장구 치며 율동하고 나니까 땀이 줄줄 나네요. 그래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밥도 비벼 먹고 신명 납니다. 하시면서 야 진짜 여럿이서 함께 이렇게 비벼 드시는 밥은 아 진짜 꿀맛이죠. 뭐 재료가 뭐 제 고기 반찬 아니어도 그냥 맛있잖아요. 아 여기 비빔밥에 참기름 이렇게 넉넉하게 두르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빠의 날도 맞춰야 할 때가 오고 말았죠. 그 마지막 숙제는 힘들었어요.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틈이 허락될 때마다 그 길을 기록했습니다. 제 피터팬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려두고 싶어서. 정작 제가 오른 계단의 끝에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곰나루의 웅녀처럼 짙푸른 상실의 미드나잇 블루에 잠기지 않겠습니다. 기억 속에 살려두고 싶어서. 정작 제가 오른 계단의 끝에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곰나루의 웅녀처럼 짙푸른 상실의 미드나잇 블루에 잠기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는 이 땅에 너무 힘겹게 버텨야 할 피터팬이 없게 하는 꿈. 더는 이 땅에 그 고단함에 지쳐 자식과 자신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어야 하는 소원.

시작의 노래와 연주로 그 꽃의 기도 전해드렸어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실은 제 딸도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큰 구멍이 나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짠해요. 지금은 중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제 딸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건강해졌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다행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대신 다 해주고 싶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존재가 자식이니까.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한테 잔소리 좀 하고 나왔는데 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걸 정말 느끼게 되네요. 한 총은 왜 여러분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어딘가로 부는 바람 함께 감상하시죠.

변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목요일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따놓은 당상의 유래 전해드릴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7740님께서 오랜 에마, 종합정기검사 받는 중이시래요. 이제 그만 쉬게 해주고 싶은데 더

라는 글 보내주셨는데 6남매를 키우는 아빠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데 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에게는 제일 기름진 땅을 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막내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버리고 제일 쓸모없는 자갈밭으로 쫓아버립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막내 아들 부부는 그 자갈밭을 힘들게 파고 팠는데 그러다 보니 금은보화가 나오게 돼서 결국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이 장애가 있는 막내 아들의 것을 이제 빼앗을 줄을 알고 일부러 자갈밭에 금은보화를 숨겨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부모 눈에는 그런 모습이 다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7416님께서 진영님 일부 한옥찻집에서 전경철 작가님 글에 숙연해집니다. 아빠라는 소리를 그토록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정작 저는 오후 수업 들으러 가는 딸에게 엄마 다녀올게요 라는 인사에 대답을 안 해줬어요. 병원에서 검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설거지 쌓인 걸 보고 버럭 했거든요. 음악마루 들으면서 마음 가라앉힙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를 불러주고 안 아프고 자기 일 알아서 해주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자꾸 조금씩 우리가 더 바라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막내한테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영디님은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안 하는 편인데도 너무나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제가 보다 못해서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영디님은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안 하는 편인데도 너무나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제가 보다 못해서 잔소리를 하고 왔는데 솔직히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장해군은 왕권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미신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 등 끝없이 궁궐을 지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이 광기 어린 공사 현장 주변에는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는 탐욕스러운 무리가 몰려들었죠. 누군가는 기와와 목재를 바치고 누군가는 땅과 흙, 쇠를 내놓으며 왕의 환심을 샀는데요. 광해군은 자신에게 건축 자재를 바친 이들에게 아낌없이 정삼품 이상의 높은 벼슬, 즉 당상 자리를 뿌렸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이 한심한 꼴을 비꼬며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인 물의 건축 자재를 바친 이들에게 아낌없이 정삼품 이상의 높은 벼슬, 즉 당상 자리를 뿌렸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이 한심한 꼴을 비꼬며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인 물, 불, 쇠, 나무, 흙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다 하여 그들을 오행당상이라 불렀는데요. 재물만 바치면 정삼품 벼슬 자리는 이미 떼어놓은 혹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 아유 좀 우리가 지켜나가야겠죠 미리미리.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예요. 낫송 전해드릴게요.

이튿날 서울에선 판소리 심청가의 깊은 맛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정회성 명창의 기획공연.

과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관현악의 지난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협연의 연대기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협연을 통해 국악관현악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무대인데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5편의 협연곡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1978년에 만들어진 이상규 작곡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초기 창작 국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금명인 이용구가 협연합니다.

0: 강송대 노부희의 소리로 흥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소리 공부는 깐깐해야 소리를 좀 잘할 수가 있고.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또 너무 깐깐하면 청중이 약간 숨 막히고.
0: 그렇죠.
1: 느슨할 필요가 좀 있고요.
0: 아, 어렵네요, 진짜.
1: 어렵죠. 네. 인생도 참 어렵고. 네. 하지만 이런 깐깐한 게 좋은 게 뭔지, 네, 느슨한 게 좋은 게 뭔지 또 아는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힘을 길러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0: 6186님께서 저는 더운데 밖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주변에서 냉방병 온다고, 부러울 거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하시면서. 아, 또 그 나름의 또 고쳐 냉방병 온다고, 부러울 거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하시면서. 아, 또 그 나름의 또 고충이 있군요.
1: 그러게요.
0: 아, 그렇지. 고객님들은 잠깐 왔다 가지만, 네, 나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1: 아니, 생각해보면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0: 아, 그쵸.
1: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부러워요.
0: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인, 네, 것 같아요.
1: 다 가질 순 없으니까 못 가진 걸 부러워하는 마음도 공감이 됩니다만. 네. 자, 5190님 오늘 진짜 선선하네요. 가을이 갑자기 온 것 같아서 놀랐어요. 저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진짜 추워졌습니다.
1: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0: 맞습니다. 1510님께서 저는 갱년기인가 봅니다. 일을 하는데

0: 있었어요.
1: 아, 오늘 좀 가을을 탄다고 해야 될까요?
0: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요?
1: 아니요, 아니요. 마음에 걸리는 거 없고 네. 마음에 혹시 걸릴까 봐. 걸릴까 미리
0: 아, 선결제.
1: 미리미리 이렇게 해 넣어 줘.
0: 아, 네. 어,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1: 네,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0: 1087님, 맡겨진 일을 하거나 물건을 고를 때에는 깐깐함이 좋지만
1: 그쵸?
0: 사람과의 만남에선 느슨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미숙함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1: 맞아요. 좀
0: 어렵죠.
1: 그래, 너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네.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고.
0: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실수를 상대방이 했었을 때 아, 왜 저런 실수를 하지?
1: 아.
0: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자연스러운데
1: 네.
0: 그걸 이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3986님께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니까 긴장이 되네요. 내일 모레면은 70대가 되는 우리 부부는 마스크를 깐깐하게 잘 쓰고 다닙니다. 제가 잔소리를 해서 남편도 손을 엄청 자주 씻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더니 이제는 잘합니다 하시면서 습관이 드셨네. 좋은 그러게요. 습관이 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이런 잔소리라고 했지만 이 걱정을 많이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1: 3986님 맛있게 드세요. 6469님 깐깐함이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지적하는 데 쓰이면 피곤해지지만 내 일상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쓰이면 이보다 더 든든한 방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0: 그렇죠. 안전에 직결된 거는 깐깐할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0: 진짜. 예, 예.
1: 깐깐함이라는 것 자체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지적하는 데 쓰이면 피곤해지지만 내 일상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쓰이면 이보다 더 든든한 방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0: 그렇죠. 안전에 직결된 거는 깐깐할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0: 진짜. 예, 예.
1: 깐깐함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0: 네.
1: 잘 쓰면 좋은 거고 또 안 써야 될 때 안 쓰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
0: 네. 맞아요.
1: 안전에 대해서는 깐깐해야죠.
0: 네.

0: 납니다, 진짜.
1: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숨 막혔었어요.
0: 어떤 거예요?
1: 그러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체크해놓고 암기해. 아. 이 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숨 막혔었어요.
0: 아, 그거 좋아할 사람 없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야 뭐 좋겠지만. 에,
1: 아예 정해놓고 이걸 내가 외워야 된다라는 아. 어떤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0: 아. 7821님께서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사람 없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야 뭐 좋겠지만.
1: 아예 정해놓고 이걸 내가 외워야 된다라는 아. 어떤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0: 아. 7821님께서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제가 좀 깐깐한가요 하시는데.
1: 아니요.
0: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너무

0: 이렇게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또 자기 짝은 있는 거니까.
0: 근데 그 기준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 번에 허물어지기도 해요.
2: 그렇더라고. 네. 진짜. 절대 결혼 안 할 것 같은 그런 말도 하고.
0: 네.
2: 막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그냥 결혼해요.
0: 생각을 해봐요. 형수님이나 제 와이프나 네. 우리가 이상형이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형수님이나 제 와이프나 네. 우리가 이상형이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라니까. 이게 어느 순간
2: 그런가?
0: 운명처럼 연결고리가 찰카닥 하고 걸리는
2: 네. 어떤 그 이상형이었을 순간... 수도 있잖아요. 이상형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닐걸요.
2: 아니 예를 들어서 성희 씨가 네. 네. 그래 가깝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0: 그럼 저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2: 저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좋게 네. 보장하는 걸로.
2: 서로의 이상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문자 여기서

0: 4177님의 신청곡으로 김민정의 가야금으로 컨티넨탈 매직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2부에서는 목요일 코너죠. 바로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이 이어집니다. 점점 이제 심청가도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1: 자, 후반부 함께 판슐랭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야. 가슴을
4: 태기라 태기라
5: 언녀나.
4: 야, 너 비행기 타봤어?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프랑스랑 이탈리아 이런 나라 가봤어?
5: 아, 갑자기 프랑스랑 이탈리아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4: 그게 지금 프랑스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한지 마니아 전시가 펼쳐지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오늘부터 파브리아노 시에 있는 종이박물관에서 우리나라 한지 전시가 시작이 됐대.
5: 드디어 전 세계가 우리 한지의 멋짐을 아는 거야. 우리 한지 얼마나 좋아.
4: 그래 그래. 정말 애쓴다. 그래, 한지로 만든 조명과 가구도 멋지지만 오래전부터 한지는 문화재 복원 소재로도 평판이 자자하잖아.
5: 실제로 바티칸이나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유산 복원에 우리 한지를 사용한다잖아.
4: 그래 그래, 긴 보존성과 내구성을 갖춘 거지. 그래서 현재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었어?
5: 그럼 그럼, 12월에 우리 한지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잖아.
4: 맞아. 근데 너 오늘 짜증을 좀 덜 내니까 좀 이상하다.
5: 나 부드러운 남자야.
4: 그래 그래 알았어. 맞지 맞지. 한지의 보존성과 친환경성, 디자인 소재로서의 가능성까지

0: 좋아해가지고 울돌목을 네. 찾아가 본 적도 있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물살은 쎘는데 아 뭐 이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었어요.
1: 아
0: 네
1: 사운드를
0: 네 사운드라고 얘기해도 되나? 네, 사운드죠. 맞네요.
1: 뭐 뱃사람이 울고 돌아가는 뭐 그다음에 물이 울고,
0: 울고 도는 물고기가 울고
1: 네.
0: 우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1: 아 우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아하 그렇군요.
0: 명량대첩은 진짜 세계의 기록사에 남을
1: 네.
0: 엄청난 해전이었죠.
1: 자, 뱃사람이 울고 돌아가는 목이냐.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죠?
0: 사실 그래요.
1: 물이 울고
0: 엄청난 해전이었죠.
1: 자. 뱃사람이 울고 돌아가는 목이냐.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죠?
0: 사실 그래요.
1: 물이 울고 도는 사나운 좁은 해협이냐. 아니면 물고기도 울고 돌아가는 곳이냐.
0: 네.
1: 네. 중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13척 가지고 외선에 뭐 백 몇 척이었어요. 그걸 난파시키고 승리로 이끈 대첩이 바로 명량 대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지형 지물을 진짜 너무 천재적으로 잘 활용하신 그렇죠.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자, 그 지형과도 밀접한 울돌목입니다. 네. 뱃사람이 울고 돌아가는 목, 2번 물이 울고 도는 사나운 좁은 해협. 3번 물고기도 울고 돌아가는 곳. 자, 지형.
1: 자,
0: 지형과 딱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1: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오늘 커피 샀다고 힌트 없습니까?
1: 좀 하루

0: 것 같네요. 네.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아, 노래로 부르면 바로 그냥 탁 들어오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김사부냐, 최사부냐, 이사부냐.
0: 아무튼 요즘 뭐.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1: 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아, 노래로 부르면 바로 그냥 탁 들어오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김사부냐, 최사부냐, 이사부냐.
0: 아무튼 요즘 뭐 축제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1: 네.
0: 또 검색하셔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다양한 축제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축제 계절입니다. 그래요. 상화 씨 성 붙여가지고 막 들어오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0: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2, 4부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올 초부터 경복궁 등 우리 궁 등 관람료 인상이 예고돼 왔었던 거 기억하지?
1: 그럼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잖아.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50%가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30%는 중립, 19%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0: 맞아 맞아. 설문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관람료 평균

0: 올해 11월쯤 인상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0: 최근에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관람료는 고궁이 평균 7,940원, 한 8,000원 되네요. 능원 평균
1: 고궁이 평균 9,203원.
0: 9,000원.
1: 높은데 능원 평균은 7,196원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았어요.
0: 한 1,000원 정도 높네요. 특이점은 실제 궁능을 방문했던 응답
1: 평균 9,203원.
0: 9,000원.
1: 높은데 능원 평균은 7,196원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았어요.
0: 한 1,000원 정도 높네요. 특이점은 실제 궁능을 방문했던 응답자가 가격 인상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람에 만족을 했고 또 우리 궁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길이

0: 몰라요.
1: 어떤 과일 좋아해요?
2: 기본적으로 다 좋아할 것 같고.
1: 그럴까?
2: 사과를 좋아하실 것 같고. 딸기. 저는
3: 어, 왜요?
1: 왜 갑자기? 복숭아나 포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어, 왜요?
0: 왠지 느낌이 그래요.
3: 자, 느낌이 네.
2: 자두 좋아하실 것 같고.
1: 신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일단 신 거 안 좋아하는 거 정답.
1: 그렇죠.
3: 아,
1: 그래. 정말 네. 신 거 안 좋아하면 포도도 아니겠네요.
3: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포도... 좋아요.
1: 그것도 포도니까. 아, 네. 어떤 과일 좋아해요?
3: 기본적으로 좀 귀찮지 않은 과일 좋아해요.
1: 그렇죠.
3: 귀찮은 과일은 좋아하긴 하는데 누가 먹여줘야 좋아하고요.
2: 아, 깎거나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귀찮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세척해서 먹을 수 있는 거.
3: 그래서 바나나, 귤,
2: 딸기.
3: 딸기도 씻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딸기는 그냥 이렇게 이게 뿌려가지고 씻으면 되는데. 그 정도도 귀찮다.
3: 바나나 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1: 하긴 바나나가 정말 접근성이 좋지요.
2: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하네.
3: 나갈 때 탁 꺾어서 갖고 나가는 거죠.
2: 아, 식사 대용도 되는.
3: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뭐냐가 네. 중요한 게 아니네. 네. 어릴 때는 손이 덜 가는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그렇죠. 거네.
3: 귤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귤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귤, 바나나. 그나마 그래서 건강 챙긴다고 먹기 시작한 게 사과. 아 네. 사과에서 금방 깎는 거 있잖아요. 어, 예.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 있거든요. 커터.
1: 아 그거 커터. 사줬어요?
3: 아. 네.
1: 저도 샀어요. 광고로는 많이 봤는데
3: 한 번에 그냥 빨리 해 먹으려고. 아
1: 네. 그거 괜찮아요?
3: 어 좋더라고요. 편해요. 오,
1: 그래. 네. 제가. 사과 깎는 기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3: 아, 이렇게 돌려주는 거요?
1: 돌려주는 거.
3: 아, 그거까지 네. 살까 했다가 아, 사과 사이즈들이 다 다르잖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그거는 뭐 아. 예.
1: 그거 사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줘요. 저도 애용하고 싶어가지고
2: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청과 심청이 이야기로 좀 가봐야지요.
1: 뺑덕이는 이제 과일을 살구 좋아한다 그랬었고, 그죠?
3: 네.
1: 복숭아 좋아한다고 네. 했었습니다.
3: 네, 그래놓고 임금이 심황후와 함께 사는 황성 가는 길에서 뺑덕이네가 신봉사를 버려버리고
1: 그러죠.
3: 도망가는 대목까지 지난주에 함께 하셨는데요.
1: 맞아요.
3: 판소리 심청과 정주행 중인 판소리 여러분 눈대목 극장 판슐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 아이고 잘 잤다. 여보 뺑덕이네. 능 일어나서 다시 황성을 갑시다. 아,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요? 뺑덕이네. 이거 참 여보 주모. 그 우리 마누라 못 봤어?
5: 아니 그 아까 새벽에 젊은 봉사 손잡고 가불었는데.
4: 뭣이 어쩌고 어째야? 나를 탈탈 털어먹고 기어이 갔구나. 뺑덕이네. 이거 참 여보 주모. 그 우리 마누라 못 봤어?
5: 아니 그 아까 새벽에 젊은 봉사 손잡고 가불었는데.
4: 뭣이 어쩌고 어째야? 나를 탈탈 털어먹고 기어이 갔구나. 갔어. 황성 천리 먼 길. 이제 어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내 신세야.

0: 시행은 좋고 나치 와자 좋네 봉봉봉봉 돈인다.
1: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아, 그리 좋나? 아, 그 목욕 시원하게 하슈. 당신의 의복은 내가 슬쩍 가져갑니다.
2: 아따셔 다 그냥 아이고 어떻다. 아 이거 여름에 목욕을

0: 어쩌다가 그냥 다 벗어버렸어. 아이고 내 신세야. 해와 달이 밝았어도 동서 분별을 못하니 이 노릇을 어쩌냐.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이 지경에 웬일이냐. 아이고
1: 무릉태수 행차하시다. 길을 비켜라.
0: 아이고 됐다. 됐어 됐어. 여기 어디 그 관청 우두머리가 지나가는 모양이구나. 이제는 살았어 살았어.
1: 무릉태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0: 아이고 여보시오 급창. 급창은 아리어라 급창은 아리어라. 황성 가는 맹인인데 태수님 뵙고 싶다고 아리어라.
2: 여보시오 나는 무릉태수인데 어디 사는 소경이길래 어찌 그리 옷을 벗었으며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0: 예, 예.
2: 소경이길래 어찌 그리 옷을 벗었으며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0: 예, 예. 소맹이 아뢰리라. 소맹은 황주 도화동에 사는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날이 너무 더워 이불에서 목욕을 한다. 의관은 목을 이뤘사옵니다.
2: 저런.
0: 낮에 나온 도깨비같이 감쪽같이 그냥 사라졌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내 옷을 찾아주고 가시든지 한번 그냥 주고 가시든지 그 특별 처분을 하여 주시옵소서. 적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였으니 태수님 그 태수님 덕분에 어찌 좀 살아봅시다. 살려주시오.
2: 아이고 여봐라 농장 열어 의복 한벌 내어주어라. 그리고 급창은 번거지 써도 탈 없으니 너희의 갓을 벗어주고 가마매는 교구꾼은 수고

어머니의 활구 왔어도 동서분별을 내 못하니 서로 있는 내

0: 왕은 번거지 써도 탈 없으니 갓벗어 소경 주고 격은 꾸는 수건 써도 탈 없으니 망근 벗어 소경 주라. 마부 불러 신한 걸레와 수배 불러 노자까지 내어주시니 신봉사 받아 쓰고 입고 신더니만은 황송한 말씀이오나 그 무상한 놈이 담배대까지 다 가져갔소. 태수 듣더니 그러면 그걸 다 날다려 어쩌란 말인고. 아니올시다. 황송하옵게 물어주시란 말씀이 아니오라. 이를테면 그렇단 말씀이오. 태수 대소하시고 하인 불러 대와 담배까지 내어주시니 신봉사 주어라고 은혜 백골남매이요. 황성 갔다 오는 길에 태수장 꼭 찾아 배웁지요.
1: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심청가중 신봉사 목욕 대목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오종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역시 신봉사 목욕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오늘 원고의 3분의 2는 저였어요.
3: 저는 오늘 매미였습니다. 매미.

0: 이거를 커피를 사라 그래야 돼. 말아야
1: 바위,
0: 돼.
1: 바위보. 예. 예. 이게 히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아, 뭐 거의 뭐 문화재급이니까. 힌트에. 예.
1: 줄타기 보유자입니다.
0: 네네,
1: 힌트 줄타기.
0: 네네네.
1: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판슐렉 또 한번 가봐야죠.
2: 가야죠. 가을이 시작되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핵과일들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폭염과 가뭄 때문에 올해는 단감 공급량이 줄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창원에서는 단감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감 하면 생각나는 조선시대 최고의 친구로 유명한 오성과 한음.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의 어린 시절 감나무에 얽힌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오성과 한음의 담장을 넘은 감나무 만나보시죠.
3: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자구나. 모두 잘 가거라.
4: 감사합니다.
3: 그래.
4: 내일 뵙겠습니다.
3: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자구나. 모두 잘 가거라.
4: 감사합니다.
3: 그래.
4: 내일 뵙겠습니다.
3: 오야 오야.
4: 야, 날씨 진짜 좋다.
5: 한우마 감기 걸렸어? 나 우리 오성인데 오성이 집에 가서 놀자.
4: 좋지. 와, 야, 너네 집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네.
5: 맞아 맞아. 어머니도 올해 감이 특별히 더 곱게 익고

0: 아, 그래서 바로 이웃집 가려다가 잠깐 멈추고 너랑 의논하려고 왔어.
1: 오성아. 이 선을 담장이라고 치고 이 나뭇가지가 감나무 가지라고 생각해봐.
0: 그래.
1: 이 가지 끝이 옆집 담을 넘었다고 해서 나무의 뿌리까지 옮겨지는 건 아니지?
0: 그렇지.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까?
1: 오성아. 좀 춥지 않냐?
0: 어?
1: 나 두루마기 좀 입을게.
0: 팔?
1: 왜?
0: 모레카!
1: 왜? 뭔데?
0: 고마워!
1: 뭔데?
0: 아, 알았어. 이웃집 어른한테 이웃집 문 안으로 들어간 팔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1: 그래, 가자.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저는 이웃집에 저는 우리가 이름
1: 네가 오성이야.
0: 수가 헷갈렸어.
2: 너네 뭐
0: 너무
2: 하냐?
0: 떨려서.
1: 안녕하세요.
2: 누가 오성이고 누가 한음이야?
1: 얘가 오성이고요. 저는 친구인데요.
0: 네, 저희 동호예요.
1: 한음이에요.
0: 네. 저 그래.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2: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0: 저기 그 제가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0: 이 위에서 네. 방송을 하는
1: 같이
0: 거니까.
1: 나눴을까요? 봉용 씨 재산도 같이.
0: 아직 담에 안 넘어갔잖아. 상화 씨 덕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제 겁니다.
2: 오늘따라 유난히 두 분 사이가 멀어 보이네요.
0: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2: 앉아 계신 공간의 여백이.
0: 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으로 치네요.
2: 아니, 그럼요. 그럼요.
0: 자, 이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야죠.
2: 네. 근데 퀴즈를 발표하기 전에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에 아. 좀 후일담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네. 이 이웃집 어른이 바로 권율의 아버지 권철이었고요. 네. 오성 이항복의 됨됨이에 반해서 아들 권율에게 이 이항복을 사위 삼으라고 권해가지고 어허.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집안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 샌들이나 삼베 이불 그리고 얇은 여름 옷들을 정리하고 계절에 맞는 것들을 꺼내야겠죠. 그런데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버리지도 못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되풀이하는 물건들인데요. 과감히 비워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막상 다 버리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나의 습관이나 생활 중에도 비워내지 못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는지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비워내야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뱃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참 희한한 말을 하나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다음 달부터는 전기를 꽂고 자야겠어요. 아침에 이불 덮어도 쌀쌀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그 선풍기를 안 틀고 이제 에어컨은 이미 그 포장을 해놨고 선풍기를 안 틀고 6186님처럼 내일부터는 선풍기를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소설가 김훈님이 신하위에 대해 쓴 불협화음으로 엮은 조화, 산조의 바탕이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하위에 참가하는 악기들은 저마다 제각기에 전혀 다른 선율을 연주한다. 그 소리들의 화합은 서양인의 귀에는 불협화음으로 들리고 한국인의 음악적 심성에는 수준 높은 음악적 의미를 이룩한 화음으로 들린다. 불협화음으로써 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신하위의 비밀이다. 신하위는 이 무질서를 음악적 질서로 끌어올리면서 강력한 표현력과 설득력을 갖춘다. 신하위에서 음악적 시간과 장단을 관리하는 것은 징이다. 징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모든 신하위의 악기는 자유로운 선율을 연주한다. 신하위가 근본적으로 불협화음이면서도 음과 음 간의 이화 현상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민속음악연구가이자 문화재 전문위원인 이보영은 다음

휴식 중에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김장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네요. 예. 4267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 창원 쉐이커스의 홈 개막전을 보러 갔던 팬입니다. 당시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졌는데요. 직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울 지하철 환승역에서 들려오던 신나는 국악음악이 유독 그날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신청곡 보냅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훈 작곡가의 풍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래가 좋다 해서는 전통곡들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서 풍년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4267님의 신청곡인데요. 남도민요 농부가 김장배추를 심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있는 고흥 이한식님께도 적당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이한식님께도 적당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고성옥의 소리로 제주민요 낭 내리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 권선하는 대목입니다. 권선이 이제 그 절에 시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봉사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을 심청이를 기다리다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 권선하는 대목입니다. 권선이 이제 그 절에 시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봉사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을 심청이를 기다리다가 이제 답답함을 못 이겨서 이래서는 못 쓰겠다 그러고 이제 심청이를 찾아서 나서죠. 근데 그 심청이 덕에 이제 동냥을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집 앞 개천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집 앞 개천이라도 뭐 깊은 바다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이제 거의 이 생사를 오가던 신봉사를 지나가던 몽은사 화주승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우니까

0: 것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봉사가 이제 도리어 화를 내죠. 네가 내 수단을 얻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화에 스님이 300석을 적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거짓말하면 안진뱅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죠. 그 대목인데요.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신봉사 정신 차려. 죽을 사람 살려.

시주집 내려왔다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소. 허허, 그 활인지 불이라더니 대사가 날 살렸어 그려. 저중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면 3년 내로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 뜬단 말을 듣더니, 아니 그 어쩐 말이여. 공양미 300석을 우리 절에 시주하시면 3년 내로 두 눈을 뜨오리다. 신봉사가 눈 뜬다는 바람에 후사는 생각치도 않고 대번에 일을 저지르는디. 여 대사, 자네 말이 꼭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소 적어. 저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세력을 헤아리면 300석은 말고 300주먹도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시오. 신봉사 화를 내며, 아니 자네가 내 수다를 어찌 알고 하는 말이여. 잔말 말고 적으라면 적어. 저중이 권선문에 적은 후에,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뱅이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시오. 중은 올라가고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와

대사 권선이 쌀 삼백석 예고 와서 대사

서며 아버지 저희 부친 문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이것이 웬일이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공양미 300석 권선하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참 어렵습니다. 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김수현 명창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청가 배울 때 속아서 한바탕을 다 배웠다. 성우형 명창이 이제 심청가를 배우는데 첫 대목 시작하자마자 아우 선생님 어려운데요 라고 했더니 이 뒤로 하나 이 대목만 넘어가면 쉬워. 그 대목 넘어갔더니 선생님 여기도 어려운데요. 그 뒤에만 가면 진짜 쉬워.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 더질더질까지 쉬운 대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쉬운 게 나오겠지 하다가 이제 더질더질이 된 건데 참 이 명창들의 수련하는 모습 보면 치열하다 못해 참 가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혹함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에서 노래를 하신 분도 참 가혹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오신 분입니다. 주위에서 무당이라고 놀리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굿을 지켜오고 계신 분이죠. 정영만 명인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국가무형문화재 남현별신굿 보존회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선왕풀이 보내드립니다.

생기실제 옥설가나 올설하담 그지없다. 천지선왕 생긴 후에 만물이 번성하고 산천이 깨때갈제 꿀용산

달 산선왕이 오실 적에 지리산선왕이 오시리고 제성당

끓는 물에 백병이 소멸이로구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재미있는 말붙임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오복녀 선생님의 서도소리 사설집을 보면 이 노래 중에 수심가 조로 부르라는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까지 센 다음에 반나마 늙었구나라는 부분과 마지막 100까지 다 센 다음에 백구야 껑충 나지를 말아라 너를 잡을 내 안 간다라는 부분에 수심가 조로 부르라는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까지 센 다음에 반나마 늙었구나라는 부분과 마지막 100까지 다 센 다음에 백구야 껑충 나지를 말아라 너를 잡을 내 안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끝에 짧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뜨거우니 찬물을 좀 가져오라는 말과 숨이 차다는 오복녀 선생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이면은 내 세상은 다 살았구나. 녹색 갑자 동방석에 명을 빌 수밖에 또 있느냐. 거기에 한 관 두 관 쓰여 넣어요. 다 쓰여서 일곱.

짝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인간 70은 고래인데 80장론 90춘광 장차백세를 다 짝망의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인간 70은 고래인데 80장론 90춘광

말을 벌거나 소리 질러서 정자로구나. 여기에 80에 한 관 두 관 서요. 너여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에 90이로다. 90이야 90 전광 늙은 중이 육난 미토리 옆에 끼고 만첩 청산을 들어가서 연불 공부나 하여 볼 거나.

속에 아주 깜빡하는데 그 깜빡할 때 노래를 앉아서 듣고 있는데도 풀썩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대목 아니면 저는 뭐 이제 두 대목을 다

리 기술 한양다를 잡수시오 한양을 가시다가

나도 여자 명심포를 망대 완벽과 같으니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불면서 여수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 명심포를 망대 완벽과 같으니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못 드시네요. 기차 정태우 안연노와 나라내기를 못하고 오는 모양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네.

0: 우두머니 바라보니 이만큼 보이다 저만큼 보이다가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1: 잘한다.
0: 아주

0: 노래를 안 했는데도 기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보내드렸습니다.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이 함께 했습니다. 4510님께서 오프닝에서 못 버리고 쟁여둔 것들을 비우는 얘기 들으면서 주민센터별로 폐가전 수거함에 안 쓰는 전선이나 멀티탭 충전선을 갖다 놓으면 또 그 안에 든 구리를 재활용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동네마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53님께서는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황제의 목소리, 여봐라, 민초들의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들을 들어보라. 즐겨 듣다 보면 왕중왕전에 나가 왕이 되리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황미랑의 삼행시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은 이 노래 속에 다 들어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진도아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0: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전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우리 음악을 알리고 있는 대전국악방송의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개국 9주년을 맞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을 마련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리는데요. 공연 제목부터 꿀잼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젊은 줄광대 남창동이 아찔한 줄타기로 무대의 시작을 열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요. 이어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 MBC 어린이 합창단, 국내 최초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개성 있는 국악의 매력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전통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연희점 추리까지 함께하는데요. 익숙한 전통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신명나는 전통예술도 즐기고 대전국악방송의 9번째 생일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산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9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영암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흐르는 산조인데요. 산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9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영암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흐르는 산조인데요. 산조를 이미 완성

국제의 마지막은 이틀간의 출연진이 모두 함께하는 2016 창조 신화위로 장식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장르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호흡하며 새로운 신화위를 만들어내는 무대인데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전남 영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같은 날 서로 다른 곳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전통예술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판소리 연작 네 번째 작품 적벽 붉은 강이 찾아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열리는데요. 판소리 적벽가에 국악과 무용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악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려 46명의 몽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몽골의 다양한 전통 예술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어정 7월, 건들 8월. 어정거리다 보면 7월이 가고 건들바람처럼 8월이 간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라죠. 옛 시절의 말이니 음력 7, 8월을 일컫는 건데요. 오늘이 딱 음력 7월 금음, 어정 7월과 건들 8월 그 중간 지점이네요. 농사가 주업이던 옛 시절엔 한 해의 농사에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추수하기 전까지 어정어정 한숨 돌리다 보면 7월이 갔다지만요. 지금은 어째서 어정거리다 한 달이 간단 말이 이렇게 와닿을까요? 사실 옛 농부들에겐 어정 7월, 건들 8월 이전에 깐깐 5월, 미끈 6월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깐깐하게 빈틈없이 5월을 보내고 너무 바빠 미끄러지듯 6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정거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러니 어정 7월이란 말은 하는 일 없이 빈둥댔다는 자책이 아니라 잠깐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지혜가 담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 속에 무엇을 담고 계신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0: 죽지도 않고 또 왔네.
1: 김용우와 인공위성의 노래, 이정식의 색소폰 연주로 장타령 들으면서 9월 10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우리는 양력 달력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7월 금음날이고 내일부터가 8월이라니 이렇게 음력 날짜를 한 번씩 확인하고 나면 뭔가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음력 7, 8월은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으니 괜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같은데요. 사실 건들 8월 말고 동동 8월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정 7월, 동동 8월. 어정거리다 지나가는 7월과 달리 음력 8월은 가을거지가 시작되는 때라 동동거리며

로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매 오픈 시간에 정확히 예매하기 버튼을 누른 지 벌써 15분째. 나는 아직 예매 페이지에 진입도 못했는데 벌써 예매율 94%라는 문구가 떴다. 접속 인원이 많아 대기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구 아래 나의 대기 번호는 14,000번대에서 시작해 이제 1,598번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 안에선 벌써 94%의 좌석이 이미 팔려나갔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좌석은 총 3,000석 정도, 공연 회차는 총 7회. 도합 2만 1,000석의 좌석 중에 겨우 6%만 남았단 얘기니까 남은 좌석은 1,260석. 근데 내 앞에 아직 1,598명이 있다는 건 한마디로 망했다는

모르고 남의 거 용병도 흡벌나게 뛰어들다 보면 다 요령이 생긴단 게. 그리고 티켓팅은 원래 품앗이로 상부상조 하는 것이요. 아유, 전쟁에 아군이 많아야 유리어제. 혼자서 외롭게 싸워불면 되겠냐. 이번에 나아가 용병 뛰어줄라니까 며칠 몇신지 말만이요. 그렇게 나는 든든한 아군 용병을 얻게 됐고, 정작 나는 전쟁터에 발도 들이기 전에 그 용병이 먼저 목적을 달성하고 승전보를 전해온 것이다. 와,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오늘 너무 우울할 뻔했잖아. 괜히 13만 원만 날리고 정작 실패로 끝났으면 그 자괴감 어쩔 뻔했니?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서 자신이 먹을 음식과 똑같은 메뉴를 한 세트 더 시켜 배달 기사까지 챙긴 고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SNS에 음식과 똑같은 메뉴를 한 세트 더 시켜 배달 기사까지 챙긴 고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것까지 시켜준 천사 같은 고객님을 만났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는데요. 해당 글을 작성한 배달기사는 자신이 확인한 주문 내역과 배달음식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주문자 A씨가 남긴 고객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요청사항에는 한 세트는 기사님 드세요. 일부러 똑같은 거 두 세트 시켰습니다. 제 것은 문 앞에 놔주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기사가 받아든 주문 내역에는 비나 눈 등 궂은 날씨에 배달기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기상할증 금액 500원도 함께 표기돼 있었는데요. 배달 플랫폼에서는 비나 눈, 폭염, 한파 등 배달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배달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상할증 제도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공개된 사진만으로 당시 구체적인 날씨나 할증 적용 사유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배달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사는 게시글에

겹친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나무, 소프라노 유소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가야금의 줄을 처음 튕기는 건 오른손이지만 그 소리를 완성하는 건 왼손이라고 합니다. 줄을 살짝 눌러주기도 하고 흔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야금이 음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우리의 삶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 내가 내린 선택,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

금속성 울림을 지닌 철가야금인데요. 그리고 이 악기를 통해 자신의 스승 이태백에게 배운 두 갈래의 남도 음악을 만납니다. 하나는 약 45분에 이르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다른 하나는 남도 소리의 깊은 성음을 담은 육자백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강다현은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원의 석사과정 중에 재학하고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한밭 국악 전국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강다현은 2023년에 첫 번째 가야금 독주회를 열었고요. 2024년에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신인 정가악 발표회를 비롯하여 선릉아트홀 풍류정가 또 서울 도남구악당 산조대전 등 여러 무대에

위해서 이태백 선생이 직접 연주해 준 가락을 체보하고 또 다시 자신의 손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대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연주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소리가 제자의 귀와 손을 거쳐 다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입니다. 이태백은 남도의 소리 집안에서 성장해 판소리와 가야금, 아쟁 등 여러 남도 음악을 두루 익힌 연주자입니다. 이러한 그의 철가야금 산조는 그가 2015년 무렵부터 철가야금 특유의

영웅과 울림을 살려 꾸준히 만들어온 음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산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조에는 우조와 평조, 계면조, 경드름 등 판소리에서 익숙한 여러 조가 등장하고요. 육자배기토리와 진도시킨굿을 비롯한 남도음악의 성음도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다스름에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국거리, 엄모리 들어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공연에서 장구 역시 이 음악을 만든 이태백이 직접 맡았기에 스승이 장단을 내고 제자가 그 위에서 스승의 가락을 연주하는 무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4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의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 금의 소리,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를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43분이고요. 강다연의 철가야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들었습니다. 약 43분 동안 흐른 무대였고요. 다스름 진양조 중머리 국거리 엄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새마치 순이었습니다. 강다연의 철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철가야금 할 때 철이라는 글자가 뭔가 인상이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철 하면은 차갑고 날카롭다라는 뜻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진양조의 느린 농연에서는 한음이 길게 흔들리고 또 남도 음악 특유의 짙은 감정이 이 여음이 깊은 악기를 타고 무엇보다도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이 남긴 산조가 제자의 연주에 의해서 또 한 발자국 진일보했던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4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강다연의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산조의 바탕에 놓인 남도 소리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육자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자배기는 본래 남도 지역에서 일노래와

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우리는 숲의 크기를 알 수 없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9월 10일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우리는 숲의 크기를 알 수 없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9월 10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참 계속 제잘 들리면서 끝나는 곡이었죠. 반디의 웨스트 포레스트 전해드리면서 9월 10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이기리 시인의 시 들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숲속에서 우리는 숲의 크기를 알수 없다고 말한 제잘 들리면서 끝나는 곡이었죠. 반디의 웨스트 포레스트 전해드리면서 9월 10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이기리 시인의 시 들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숲속에서 우리는 숲의 크기를 알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였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다 통과하고 다 나와봐야 결국 그게 뭐였는지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이밤 우리가 어떤 하루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맞아요.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추수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죠. 아유 고구마 또 캐오셨다니 또 좋네요. 또 그것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 넉넉함, 이 풍요로운 마음이 또 가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곡입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단풍 꽃보다 고아라 전해드리겠습니다.

때가 생각나 마음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진짜 이직하고 나서 지금 뭐 여러모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도 이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장하시고 마음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진짜 이직하고 나서 지금 뭐 여러모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도 이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장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많이 힘들고 뭐 지치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때로는 저희 그런도 찾아와주시고 또 때로는 뭐 가까운 친구들 위안이 되는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모로 몸과 마음의 힘 꼭 꽉 잘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옛 이야기는 동서양 막론하고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앞으로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우리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그 외에도 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들 함께 두루두루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프리랜서로 일한 지 벌써 10개월 차네요. 아까 애청자분이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우리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그 외에도 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들 함께 두루두루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프리랜서로 일한 지 벌써 10개월 차네요. 아까 애청자분이 월급 받았다고 했는데 아, 그 월급날 살짝 부럽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산다는 거다 비슷하지만 무엇보다 재밌게 사는 게 최고겠죠.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늦은 산책하면서 머릿속에 좋은 기운 채우고 올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진짜. 아 저도 이 프리랜서로서 아 이거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너무너무 좋겠는데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는.

다절 두고 재밌네요. 하지만 저희 그런 데선 또 여기서 함께 할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겠죠. 아유, 또 어떻게 시간 내서 어떻게 또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꼭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네, 아무튼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우리끼리 또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음악에 헌천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당악 무용 반주로 사용된 곡으로 당악이란 중국에서 전해진 궁중음악을 뜻합니다. 헌천수라는 말은 밭을 헌, 하늘 천, 목숨 숫자를 써서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을 수 있는 헌천수는 이 당악과는 무관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 때 연주한 행진곡 연불타령의 아명이면서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아명이란 우아하게 따로 붙인 별명을 뜻합니다. 헌천수의 악기 편성은 때에 따라 다양한데요. 기악곡으로 연주할 땐 생황 단소가 함께하는 생소병주나 양금 단소 이중주로 하고 피리해금이 포함된 세악 편성과 피리대금 독주곡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런 헌천수를 보다 새롭게 편곡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선율의 신시사이저와 첼로 음색이 더해졌는데요. 김성국 편곡 헌천수 이용

무조건 맞장구 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소연인지 넘치는 애정을 표현하는 중인지 잘 판단해야겠어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아휴,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성재의 말하자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뭐 반려동물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혹은 가족이 됐든 너무 사랑스럽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해서일까요? 아 대체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속상함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듣다 보면은 근데 너무 이뻐 이런 속뜻일 때 종종 있어요. 뭐 어찌됐건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 보고 있으면 같이 기분

바쁜 하루였네요. 여유를 가지는 밤이 되길 바라며 출석해요. 그래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고요. 두 시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어졌답니다. 우리 그 시간 예쁘게 한번 잘 만들어 보시죠. 김종국입니다. 사랑스러워.

5299님, 투룸 작은 집에서 4명의 가족이 살다가 딸아이 중학교 졸업 전에 딸 방이 있는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공사 첫 삽을 떴답니다. 딸이 올해 중3인데 졸업 전에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아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분이 좋네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너 어디 졸업하기 전에 네 방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에 보면 아무리 봐도 내 방이 될 만한 공간이 없는데 왜 저런 약속을 하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대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드디어 삽을 뜨셨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에 보면 아무리 봐도 내 방이 될 만한 공간이 없는데 왜 저런 약속을 하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대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드디어 삽을 뜨셨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딸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모쪼록 아주 튼튼하고 행복이 가득할 그런 집이 지어지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또 고등학생이 된 우리 따님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로뎀트리님, 유난히 아름다운 밤이

아, 3572님. 야, 역시 뮤직비디오 딱 꺼내자마자 조성모 씨부터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의 원조라고 볼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조성모의 아시나요가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조성모님도 출연하고 정준호, 신미나님도 출연하셨었네요. 한편의 슬픈 드라마 같았답니다. 예,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의 시초라고 볼수 있겠죠. 조성모 씨 얼굴을 알리기 전에 뮤직비디오부터 알리고 얼굴 없는 가수로 이제 어느 정도 뜨고 난 후에 에이 얼굴이 별로니까 노래만 나오는 거 괜찮은데 웬걸? 예,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로 몇년 동안은 조성모의 시대였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3572님, 5299님, 김인설님도 청해 주셨네요.

신승훈 씨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었어요. 7706님께서 배우 김지호님의 데뷔작이자 신승훈님이 직접 캐스팅해서 당시 큰 화제였던 그 후로 오랫동안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신승훈님 특유의 감성이 떠오른답니다. 그의 노래들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구석을 아련하게 건드려서 오래도록 찾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들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식이었죠. 슬픈 언약식. 7924님께서 영화 같은 연출로 화제가 되었던 한구석을 아련하게 건드려서 오래도록 찾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들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식이었죠. 슬픈 언약식. 7924님께서 영화 같은 연출로 화제가 되었던 그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목내피 오늘 선곡 주제는 좋아하는 인상적인 기억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담아낸 아름다운 노래들을 계속 이어서 듣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크런치님이 안정환 씨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어요.

SG 워너비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죄와 벌. 6367님께서 하석진, 한은정 주연의 SG 워너비 죄와 벌 생각납니다. 김진호님의 소몰이 창법도 유명했고요. 맞아요. 김용준, 김진호,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최동아, 이렇게 세 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최동아님은 중간에 이제 솔로로 독립하고 그 자리에 이석훈 씨가 들어왔었는데, 푸르메님, 오늘 아들이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어요. 꼭 마중 나와달라는 아들의 간절한 한마디를 외면하지 못하고 부대 앞으로 가서 픽업해왔답니다. 아들은 아니었겠지만 1년 반이 금방 지나갔네요. 내년 봄에 복학하기까지 백수로 있으면서 제 속을 좀 태우겠지만 건강히 돌아와준 아들에게 고맙고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아들 화이팅이야. 예, 저희도 같이 화이팅 해드립니다. 아드님께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은 노래를 1279님이 골라주셨네요. 예, 인순이님의 거위의 꿈 목내피 신청곡입니다. 쭌디 부탁해요.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꺼내진 500원짜리 동전이 틈새에 끼어 잘 빠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세탁기에서 돈 나오면 내가 가진다 했더니 이후로 잠잠했는데 오늘 12만 천 원이 세탁기에 둥둥 떠다니네요. 우와, 대박나셨다. 축하드려요. 공짜 돈 생겼어요 하셨는데 5만 원짜리 두 장, 만 원짜리 두 장, 천 원짜리 한 장 이미 잘 말려가지고 빳빳하게 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목욕하고 예, 머리 드라이하고 옷 새로 차려입은 사람처럼 깨끗해진 돈들. 돈 세탁 제대로 하셨네. 예.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경찰에서 돈 세탁하셨냐고. 조심하세요. 4897님 뉴질랜드 간 막내딸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동물원에 갔다고. 키위새를 보고 왔다네요. 야행성이라 보기 힘든데 혼자서 20분을 지키고 있다가 보고 왔대요. 있어요. 경찰에서 돈 세탁하셨냐고. 조심하세요. 4897님 뉴질랜드 간 막내딸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동물원에 갔다고. 키위새를 보고 왔다네요. 야행성이라 보기 힘든데 혼자서 20분을 지키고 있다가 보고 왔대요. 팔자 좋은 호랑이는 20시간을 잔다면서 사진도 보내오네요. 무탈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이 오니 좋아요. 딱 좋은 나이 28살. 부럽기도 하네요.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한 배우가 인터뷰에서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되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이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한 살씩 늘어나지만 그 나이에 걸맞은 성숙함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죠.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지원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어릴 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나이를 먹어보니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며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내면이 단단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 삶의 첫 번째 신조는 카르페 디엠, 바로 현재를 붙잡아라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맞나? 제가 외웠나 싶어서 눈 감고 한번 해봤는데 얼추 맞았죠.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 참고해 주십시오.

4298님께서 가을바람이 너무 반가워 종일 바람을 맞고 왔어요. 오늘 바람 맞으셨어요? 아이고 저런.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곡은 바람 맞지 않고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은근 또 이런 시원하다고 너무 많이 맞으면 그게 이런 바람에 은근 감기 걸리기도 하는데 좀 따뜻하게 예, 자는 동안은 바람 안 맞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숲별님께서 날씨가 선선해져 살만한 가을밤 이 음밤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야, 이 계절이란 게 참 뭔지.

님께서 생황 소리에 정신이 들어서 잠이 도망가요. 어우, 그러게요. 칼에는 강황이 들어 있죠. 왜 아무 연관도 없는 걸 계속 엮고 있는 거죠, 저는. 푸르메 님, 추리극 막판 격정적인 장면에 도달하는 것 같은 음악이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길었는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던 이 들어서 잠이 도망가요. 어우, 그러게요. 칼에는 강황이 들어 있죠. 왜 아무 연관도 없는 걸 계속 엮고 있는 거죠, 저는. 푸르메님, 추리극 막판 격정적인 장면에 도달하는 것 같은 음악이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길었는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던 9분 31초였습니다. 김효영의 생황을 위한 풀이. 예, 풀이는 맺힌 것을 풀어 조화롭게 한다는 뜻인데 풀이가 아니고 풀이로 표기합니다.

2923님께서요, 야, 뭐 묘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이 갈려서 절교할 뻔했어요. 바로 KTX 안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건데요. 친구는 가능하면 음식 자체를 안 먹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바쁜 강의나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은밤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주셨어요.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막 취합해서 뭐 몇 대 몇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야, 이거 좀 애매하긴 한가요? 근데 사실 음식 취식이 이제 금지가 된 건 아니죠. 역에서는 그 기차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매점들이 엄청 취합해서 뭐 몇 대 몇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야, 이거 좀 애매하긴 한가요? 근데 사실 음식 취식이 이제 금지가 된 건 아니죠. 역에서는 그 기차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매점들이 엄청 많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사실 그 어렸을 때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이나 뭐 김밥 그리고 사이다 이런 걸 먹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음식 챙겨서 타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 워낙 이제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또 남한테 피해 받는 거 이런 걸 되게 이제 극도로 꺼려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저는 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그 서울역에서 파는 팟타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동안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가게가 없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준호의 단소, 최성훈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젊은 시절 꾸었던 소박한 꿈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그가 태어나 자란 집이 북한강 가까운 곳에 있어서 물이 있는 풍경을 그린 건 아닌가 합니다. 약간의 돈을 마련해서 자그마한 배 한 척을 사고 배 안에는 고기 잡는 그물과 낚싯대도 장만하고 음식을 해먹을

고기도 잡고 집에 와서 공부도 하며 살고 싶다 했습니다. 배 위에 음식을 준비할 도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밥도 해 먹고 가끔은 물 위에서 둥실둥실 오리처럼 떠다니기도 하고 단가도 짓고 시도 지으면서 적막한 정회를 펼치고 싶다 하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아끼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요. 이내 전국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결국 20여 년 가까운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유배 시절에도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꿈을 알렸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서가에는 3, 4천 권의 책을 꽂아두고 양식은 한 1년쯤 버틸 정도로 마련해두고 밭에는 채소와 과실, 약초, 화훼 등을 심어서 잘 가꾸고 방에는 검은 고도 하나 놓아두고 붓과 벼루, 책상 등을 깨끗하게 마련해 놓고 공부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이 심은 채소로 음식을 하고 닭도 잡아서 배불리 먹고 고금의

숲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둘째

괴불 이혼 절차에서 부릅니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에 이어서 일체 재불 제대보살 마하사를 노래하는 범패 짓소리 거령산 듣겠습니다. 박송암 스님의 소리입니다.

절차에서 부릅니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에 이어서 일체재불 제대보살 마하사를 노래하는 범패 짓소리 거령산 듣겠습니다. 박송암 스님의 소리입니다.

꽃, 부추꽃 사진, 그리고 다산 선생의 글과 그림을 그린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30년 전 부인의 비단 치마폭을 잘라 딸에게 보낸 글입니다.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천에 글을 쓰면 번지니까 천 아래에 한지를 배접해서 글과 그림을 쓰고 그립니다. 천에 글을 쓰면 번지니까 천 아래에 한지를 배접해서 글과 그림을 쓰고 그렸습니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이 그림을 봤는데요. 부인이 젊은 시절에 입던 비단 치마폭이 딸에게 쓴

있다고 지난번에 문자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들판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니 한편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또 6944님께서 초가을 날씨라기엔 무척 쌀쌀한 아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아침 새벽에 많이 추웠고요. 아침에도 싸늘하게 느껴져서 벌써 가을이 깊어가나 이런 착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좀 더울 수 있어서요. 그 일교차 조심하시고 말씀대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3814님 새싹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 막내딸이 시금치를 좋아해서 여름에는 그런데 여름에는 시금치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심어봤어요. 4일쯤 되었는데 오늘 새싹이 조금 올라오네요. 너무 예쁘고 뿌듯하네요. 초보 얼굴이 까매졌어요. 하하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이

첫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 들으셨죠? 세령산 가락떠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었습니다. 현악영산회상이라면 이 사면도들이 다음에 하현도들이가 이어질 테지만 이 곡이 평주회상이라서 하현도들이는 없고요. 바로 연불도들이로 넘어갔습니다. 정농화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농화학회의 정농은 발을 정자와 농사 농자를 쓰는데요. 얼핏 보기에 연주단체 이름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이름이죠. 이 연주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바른 음악을 농사 짓듯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로학회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에 창단됐고요. 그 이듬해인 1977년에 창립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창단 연주회 때에도 이 평조회상을 연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립 50주년 무렵 이 곡을 다시 듣는 그 의미가 남다르네요. 봄봄님께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우리 음악 나들이 오늘도 함께 나서 봅니다. 좋은 이야기와 음악 늘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우리 음악이란 표현 마음에 드네요. 또 마들재님께서 마들재에 사는 뽀빠이가 3814님의 시금치를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7549님을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매실청 다듬는 고니고니님은 요즘 어떤 요리를 준비하시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3814님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출석 반장님께서 대신 응원하고 환영 인사를 해 주셨네요. 출석 반장님답게 두루두루 산책길 가족 챙기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조 한수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의 시조입니다. 이 노랫말을 들으면 장수를 기원하는 노랫말로 이보다 더 절절한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조십니다.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매 열어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그 밖에 억만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이런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쇠 기둥에 꽃이 피고, 어렵겠죠? 또, 거기에 열매가 열고, 그걸 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살아계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이렇게 천수를 누리는 마음에 진심이었던 거죠. 평시조 천세를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둘.
1: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매 열어 따드리도록 누리소서, 그 밖에 억만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평시조 천세를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박과 8박의 조화로 이렇게 운치 있는 음악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멋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뱃노래 신뱃노래 듣겠습니다. 이런 음악은 민속 기악곡을 합주로 할 수 있는 음악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몇몇 연주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악기가 다 같이 합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독주, 때론 중주 등의 다양한 편성으로 해서 합주의 새로운 묘미를 더하는 그런 기악합주곡 개발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곡이고요. 요즘에는 그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민속 기악합주곡들이 풍성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뱃노래 신뱃노래 듣겠습니다.

간간히 불러 자리 보존시키고 춘향 모치는 걷는 방으로 건너갔구나. 도련님과 춘향이가 단둘이 앉았으니 그리 얼마나 좋겠느냐. 그날 밤 정담이야말로 언불 지내요 섭을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지나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 가려놓으니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엄수 빠져 먹든 못하고 으르르르르르르르르 Whoa!

하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해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지루지허니 외가지 단참에 먹으랴느냐?

갈금산조 중에 늦은 자진몰이부터 휘몰이까지를 제자 함동정월의 갈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명환의 북장단이 함께합니다.

화사한 소리죠. 경기민요 경복궁 다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

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칠산 바다로 조기잡이를 가는디 언제 그냥 가겠냐? 놀다 가세 그리요.
1: 그래.
0: 기와자 좋은데 에헤.

0: 봉돌! 하 이제 출구하기 전에 용 동돌 하 이제 출구하기 전에 용왕님전에 고사 한번 지내세요.
1: 그러세요.

허이 허이 허이. 이도 앞마다 밖에 조기들아 모두

0: 내일도 어기야.
1: 어기야.
0: 내일도 어기야.
1: 어기야.
0: 칠산 바다로.
1: 어기야.
0: 조기잡이를 가는 곳.
1: 어기야.
0: 내일 어기.

도 따르노니 바람에 순풍에도 따르노니 배가 잘 나간다. 순풍에 도 딸듯이 우리 배 탄 사람들 모두 하는 일마다 순풍에 도 딸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바라고 고향에 두고 온 우리 부모 형제들 다 몸 건강에 다 잘 되고 칠산 바다에서 우리가 도장하게 해주쇼. 칠산 바다에다 그물을 놓고 그물을 올리니 서해안에 있는 조기가 싹 다 우리 배 안으로 다 우리 조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당원했네.

짐승들이 기가 막혀. 허허! 그 태생은 채신은 조막댕이만 한디 어디 가서 그게 나 이름 모두 퍼먹었는고? 어. 그러면 태생은 상좌 앉으시오. 택기란 님이 상좌에 앉더니만은 좌작 진퇴를 하고 콧구녕을 벌름벌름 눈을 깜짝깜짝 떨고 꼬리를 톨톨 털고 아 이님이 양산도 노래가락 청춘가생 연병을 한단 말이오. 예 이놈들 너희놈들 오늘부터는 내가 어른이오.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리또. 그러게 속담이 범 없는 고리 호랭이 없는 고리서는 퇴깽이가 선생 노릇한다 이 말이오. 아 이러고 한참 있는 참인데 자 산모퉁이서 열어난 굶은 호랭이 한 마리가 비아지가 등짝에 딱 들어붙어갖고 눈구멍에다 불을 펑 써서 어디를 가야 한 놈을 내가 씹어먹을꼬 하고 돌아댕겨 보는디 아무리 다녀봐도 도대체 짐승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고 하면 호랭이가 가는 데는 적어도 우리 옛날로면 산마장 요새로 말하면 한 3km 전에는 호랭이 입에서 짐승들은 뭐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 짐승들은 맡는 냄새가 있어. 그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구린내 비젓하긴 하거든. 이 호랭이가 나타났다 하면 벌써 싹 숨어버린다. 그런데 이놈 호랭이가 비아지가 고파가지고 그냥 등대가 딱 들어붙어 어디 가야 잡아먹고 앞만 들어댕기 봐도 한 놈도 없네요. 어, 이놈들이 어디가 모두 숨었는고 한 놈이라도 있을 것인디 하고 돌아댕겨 보는디 가만히 있으시면 괜찮을 것인디 이 방정맞이 여시라 님이 좋다고 술잔이나 먹고 양산도를 하는데 헤헤이야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하 그런 뒤 호랭이가 가다 깜짝 놀래 딱 서가지고 솔푸덕이 있는데 솔푸덕 나오러 딱 넘다 본게 어머 그건 네가 짐승들이 그냥 바글바글 끓는디 참말로 좋게 됐던 모양이야. 아 요놈들이 여우가 모두 숨었는 걸 모르겠군 몰랐구나요. 피호라지 호랭이란 님이 모두 그리고 섰다 확 뛰어갖고 짐승들 한 폭판이가 살짝 앉으면서 헤어놓으니 아유 짐승들이 놀래기도 놀래실 뿐만 아니라 호랭이를 만나느니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냥 한 핀장으로 몰리면서 주건감 나가지고 또 오줌을 쌈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오냐 나 요리 지내다가 너 이놈들 노는 거 보고 내가 한 놈 씹어 먹으려고 왔다. 어떤 님이 살찐 님이냐? 살찐 놈부터 내

돌아오니라. 하고 딱 쪼고 치고 앉았는데 비아지가 등짝이가 딱 들어붙었는데 한 놈뿐이 아니라 여러 놈 죽게 생겼단 말이오. 좌우 짐승들이 어떤 이미 살쪘는가 하고 서로 앞바닥만 묵은 눈치만 보는지 멧돼지란 님이 꺼정 눈을 끔적끔적하며 살찐 놈은 남게 죽을 놈은 나라구나요. 장군님 누구부터 자신남님께 오냐 멧돼지냐 너 요리원이라 내가 너부터 깨물어 먹어야겠어. 멧돼지가 호랑이 앞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꺼정눈에서 눈물이 떴까 어제 몇 건이며 들어가는디 이님이 짐승들 보고 유언을 해. 야 이놈들아 내가 내일 아침에는 호랭이 똥이 된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나 죽거들랑은 우리 큰아들로 보고 말여 재산은 알아서 모시라고 그러고 내년에 어제 몇 건이며 들어가는디 이님이 짐승들 보고 유언을 해. 야 이놈들아 내가 내일 아침에는 호랭이 똥이 된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나 죽거들랑은 우리 큰아들로 보고 말여 재산은 알아서 모시라고 그러고 내년에 자체 참여하지 말고 부족한 탓돈씩 하라고 해라. 어슬렁 어슬렁 들어가는데 호랭이가 멧돼지를 팔랑 잡혀놓고 그 발톱 칼랑 같은 밥으로 폭섭 확 쪼개갖고 안뽕, 내장, 간, 지락, 콩팥, 허파 요런 걸로 모두 먼저 먹으려고 한단 말이오. 아 근데 퇴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 놈이 곧 죽게 생겼어. 괜히 지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책임한다고

나와 그 하늘을 때웠구나. 하늘에는 용이 있고 지상에는 호랭이 내가 있으니 내가 어른지 크냐. 아, 좌우 짐승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여 별주부라님이 저 뚜랑가에서 딱 치다 본께 묻김선들이 오목한데 와 노는디 가만히 보니 노리고 희고 검고 제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호랭이가 덜렁하니 앉았거든. 아, 별주부가 지가 그 호랭이를 특기로 딱 보았던 문이에요. 아, 화상을 내서 봤으면 그럴 리도 많은디 건방지게 화상도 안 내보고 마, 나 특기라고 했길래 조막등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큰 줄 알았으면 내가 무당이 나왔네요. 아따, 저놈 저 발하고 저놈 저 귀 저놈 눈구녕 왜 저놈 저 발톱 좀 무서워 저 이빨하고 아따 그럼 참말로 무섭게 엄하게 생겼네. 그러나 내가 저를 보려고 왔는디 지가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때려 죽이려면 뭐 호랭이 하는 판인데. 아니 느닷없이 생원자가 딱 들어간 게 얼마나 좋던지 그냥 오줌 싸게 좋았단 말이야. 이놈이 좋아갖고 그냥 뒤아지고 너구리고 여시고 늑대고 쑥 다 집어내버리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 내려온다 오뎅이 내려온다 오뎅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산골에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저 짐승거 동봐라 두 개는 째째지고 꼬리 잔 등 한 마리나 넘고 몸을 얼룩덜룩 뒤에 같은 머리 건둥 같은 뒷다리며 동계 같은 앞다리 뒤에 머리를 흔들흔들 잔디뿌리와 머리를 억동서란 백설경으로 좌르르르르르 어제면 주홍이 딱 버리지고서 호행행 하는 소리 살 잔디 으글으글 땅이 툭가 흔지르던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우울 졸이고 강아지가 차구나

0: 있어. 월체인 줄 알았다. 여기에 다른 것이 아니여. 인자분께 하나님 똥이라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명질고 재수 좋고 기운 시다더라. 나 그냥 요놈 부연에게 왼통으로 그냥 생겨버릴 것이다. 호랭이를 반짝 이 자라가 호랭이한테 들렸단 말이야. 들렸는데 딱 오그린 게 무가지고 그냥 발이고 쏙 들어가고 동글동글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라를 호랭이가 딱 들더니만 나가 요놈을 그냥 은통으로 씹어먹어야겠는데 하고 그냥 꼴딱 생기려고 목구녕 저 속에다 넣고 말이오. 지금 그 무지한 호랭이 아금이빨로 확 씹으려고 하는 판인데 별주부가 생각하니 원에 산만이를 나와갖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놈의 짐승이 무엇인지 이놈의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 똥둘리를 못하고 이놈의 짐승이 무엇인지 이놈의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 똥둘리를 생각하니 으가니봉 뭐라 내가 죽더라도 요놈의 짐승이 무엇인가 짐승 이름이나 알고 죽으리라고 이 목구녕에서 모가지를 조금 주디놈 내놓고 여보 우리 통성명합시다 해놓은 것이 호랭이가 먹으려다가 아 목구녕에서 무엇이 삑삑삑 소리가 난단 말이야. 확! 네가 뭐냐? 당신은 무엇이오?
1: 오, 나는 이 산중이 어른 호랭이 호생원이다.
0: 별주부라는 이 호랭이 말만 들었지.

한참 울다가 말이여, 나가 기왕이 죽더라도 요놈 허벅다리나 호랭이나 내가 허벅다리를 한번 씹어먹고 죽을 것이다. 기왕이 죽을 판이면 악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는 게 그것을 궁극막주라고 하는 거여. 아, 그런데 다시 자라간 모가지를 조금 빼가지고, 여보, 우리 통성명 읍시다. 해놓은 것이 호랭이 기가 막히게, 엄마 이것이 이롱증이 있는 겁니다요. 금방 내가 호랭이 호생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 자라가 정신을 딱 차리더니 너희놈 호랭이냐? 내 이놈 호랭이면 네가 진정 호랭이면 내 모가지에 나간다 하더니만은 아까 없던 대급박이 강담통이 구랭이 대구리 나오던 시르르르 나와누니 호랭이가 보니 처음 보는 짐승이고 어떻게 징그럽고 무섭던지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아 여보시오, 그렇게 나오다는 하루 수천 발 나오게 생겼어. 네가 명색이 무엇이냐? 오, 나는 수국 전호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 노라. 호랭이라는 무식해가지고 자라 별자를 모르고 별날이 그냥 날이도 무서울 텐데 별날이라. 별날이 같으면은 어찌 세상을 나와 별날이 노라. 호랭이라는 무식해가지고 자라 별자를 모르고 별날이 그냥 날이도 무서울 텐데 별날이라. 별날이 같으면은 어찌 세상을 나와 심서 어찌 저리 대급박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 두용치기를 잘하냐? 오냐? 내일 좀 들어봐라. 내령 들어봐라. 우리 수궁 지은 지가 18,564년인데 우리 수궁 퇴락하야 저녁은 기와장을 내 솜씨로 옮길 적이 자 끝에 발을 묻혀 이제 저 이 단진적어 한 발씩 쪼가야 그 종에 떨어져서 먹이 자끈 누러져 우멍거지가 되었기로

0: 사제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야.
1: 그렇지.
0: 망할 놈의 무당 장대장한테 팔려서 구순 건정건정 해치우고 아 주막집에 따라가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쩍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겄다.
1: 저런.
0: 이렇게 장대장은 무당을 아내로 삼아 마포 첨사를 지내다가
1: 쉬고.
0: 둘이 좋고 나머지 하나가 생겼겄다.
1: 그 아들이요 딸이요
0: 기왕이면 아들을 낳지.
1: 쉬고.
0: 어쨌든지 이렇게 장대장은 마포 첨사를 마치고 한양 내직으로 발령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 쉬고.
0: 그동안 청 들었던 마포진을 떠나면서 회안의 정을 이렇게 달래었겄다.

0: 이렇게 장대장은 한양으로 돌아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몰래 저 다방골에 차리게 되었겄다.
1: 시구.
0: 하루는 장대장이 부인더러 하는 말이
1: 어이.
0: 여보, 내 큰 근심이 하나 있소. 당신의 무당 본색이 탈로날까 걱정이 되오. 만약 당신 무당 본색이 탈로가 나면 그날로 너와 나는 초록이 되느니라.
1: 아, 초록이라니.
0: 남이 된단 말이지.
1: 얼씨구.
0: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사는데 호사에 담아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병이 들어 백약이 허사예요. 그래서 뒷골 사는 허봉사에게 문복을 가게 되었는데
1: 어이.
0: 허봉산의 집이 그날로 너와 나는 초록이 되느니라.
1: 아, 초록이라니.
0: 남이 된단 말이지.
1: 얼씨구.
0: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사는데 호사에 담아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병이 들어 백약이 허사예요. 그래서 뒷골 사는 허봉사에게 문복을 가게 되었는데
1: 어이.
0: 허봉산의 집이 올시다.
2: 허봉사 올시다. 아,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읊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서번 세계인 암선부 중 해도인 제일 대한국여 불선명당시

왕자이신 오방자이신 하감어사 소원성취바르니

뛰어들 실시 대문에만 복내요 일일서지 황금취라 겨울 문을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낮이면 불이 밝고 밤이면 불이 밝아 비단의 수결각 한강 수물결 수는 청청하는 명명 그냥 그대로 날이 일적에 1년이면 12달 300허구 예순날에 우리같이 점지열 두 다리 멍뚝 헬쭉 모르고 깜찍허구 야속 험한 놈의 입성수 고지내기 관제구설 흉측망 계란찌개 낀 치사관

0: 1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 50전, 2전, 10전, 2전, 5푼 맞돈짜리만 들었어 사부냐.
1: 봉사님.
0: 아까 누구요?
1: 점 좀 봐주세요.
0: 그 병점이요, 복점이요.
1: 우리 아이가 아파서 왔어요. 병점이랍니다.
0: 아이가 아프다. 네 애미 손금을 좀 봐야 되는데 손 좀 이리 주시오.
1: 아니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손금은 무슨?
0: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좀 만져봐야 되겠어.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손 한번 예쁘다. 엉덩이 한번 펑퍼짐오구나.
1: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디 감히 양반의 부인 엉덩이에다 손을 대?
0: 지금
1: 점이금 오고 집어쳐. 에이. 재수없어. 구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작하는 허봉사를 망신주고 아래꼴 사는 곱단이라는 만신에게 점괘를 내는데
0: 시.
1: 곱단이 만신을 시다. 이 아이는 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심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0: 아, 이 집에는 젊은 만신이 없어. 그 전 그 이쁜 만신이 나와서 그 노래가닥이도 하나 불러봐봐.
1: 꾀세라는 만신 임시 방편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0: 어이.
1: 쥐. 다름이 아니오라.
0: 네.
1: 아, 이곳은 좋은 제숙곳이 아니오라.
0: 어이.
1: 못된 전염병 퇴해가라는 곳이니
0: 아이고.
1: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재수가 없으면 옮겨갈까 염려올시다.
0: 아이고 머니나.
1: 슬금슬금 하나 둘씩 다 내빼고
0: 아이고.
1: 굿을 아주 오버타게 할 판이에요.
0: 어이.
1: 한쪽 구석에서 굿구경하던 장대장 마누라
0: 아이고.
1: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제가 신이 올라 굿판에 뛰어드는 판이랬다.
0: 어이.

허허 이게 누구신가? 이게 양반의 부인이라든지 영락없는 무당 아냐? 이르를 대

0: 장대장 버거든 시치미 땜새.
1: 고맙습니다 사당네 아저씨.
0: 아 여보 그렇게 고마울 거 없어.
1: 아니 왜요?
0: 아무리 내가 눈에 비는 게 없기를 서니 사람의 도리야 저버릴 수 있겠소?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하는 나도 나쁘지만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도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1: 그렇죠.
0: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소? 장님도 눈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때? 기왕에 여기 말이 우리 장대장에 굿판 이렇게 벌려놨으니 말이야 허봉산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계면 중거 산촌에였습니다. 소리의 김오라였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산에 다녀온다고 해서 현실의 고민들이 마법처럼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산을 조용히 내려오다 보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자신감이 마음 밑바닥에서 차오른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잘 아시죠? 네, 주말에 땀 흘려 산에 다녀오면 이상하게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지치지도 않고 거뜬하게 버티게 되잖아요. 일상에 찌들어있던 피로감과 스트레스, 또 줄어들지 않던 뱃살과 군살, 네, 그런 것들을요, 그 푸른 산자락에 훌훌 털어두고 대신 폐부 깊숙이, 네, 맑은 공기를 채워서 돌아오는 일,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순서 안내해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활력을 채워드리는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다채로운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만나실 거고요. 금요일 2부 주말 나들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 멋진 명소와 축제를 찾아 떠나는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선 아라리 빠른 소리 듣습니다. 소리에 정선 아리랑 보존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서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다 보니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은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단백질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요, 그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신장, 즉 콩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이 일거나 입이 바짝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면 단백질 섭취가 과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기 위주로만 단백질을 채우다 보면 변비나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고요. 또 포화지방 때문에 혈관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챙겨 먹는 것이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나누어 하루 세 끼에 분산해 드시면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나누어 하루 세 끼에 분산해 드시는 겁니다. 붉은 고기만 고집하기보다는요, 기름기 적은 생선과 닭 가슴살 그리고 달걀을 식탁에 자주 올리시고 여기에 두부, 콩, 두유 같은 식물성 식품을 매일 조금씩 곁들여 주시면 신장 부담은 줄이고요, 영양은 꽉꽉 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붉은 고기로 든든하게, 때로는 흰살 생선으로 고소하게, 그리고 여기에 우유 한 컵,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런 빌어 처먹도 못할 놈들, 저 지경으로 밥을 처먹은 게 저거들이 그 복이 일어날 수가 있냐? 밥 먹는 데도 다 법이 있고 장단이 있고 거기 멋이 있는 것인디. 어? 내가 밥 먹는 시범을 한번 필팅께. 너희들 밥 요렇게 배워갖고 먹어라. 흥부가 밥을 먹는디 밥을 뭉쳐서 공깃돌 같이 뭉쳐가지고 핵 집어던져 놓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던 딸꾹딸꾹 잡아먹는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전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찬찬배가 부르네. 낭중에는 배가 부르니께 손도 늘어지는디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른 눈이 댕고 보이면 삼강 오륜이 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나는 돈은 눈에다가 대고 보이면 삼강 오륜이 끊어지고 보이는 게 돈방긋 도였더냐.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네 돈 좋아 잘난 사람은 돈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드넓은 평야와 맑은 물길, 그리고 유서 깊은 이야기가 흐르는 곳, 강원도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 전

상허 이태준 선생의 문학 세계를 고향 철원의 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반가운 특별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의 이름은 철원의 달밤 상허의 문장입니다. 이 전시는 다음 주 9월 18일 금요일부터 철원 역사문화공원 안에 자리한 상허 이태준 문학관 기획 전시실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태준 선생의 문학은 철원의 푸른 산천과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무소록과 달밤 그리고 돌다리를 비롯한 단행본 고서 30여 점의 원본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또한 전시실 중앙에는 선생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상허의 서재가 마련되는데요. 원고지 위로 문장이 사각사각 적혀 내려가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 더해져서 원고지 위로 문장이 사각사각 적혀 내려가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 더해져서 마치 작가가 곁에서 글을 쓰는 듯한 생생한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감으로 즐기는

책갈피도 기념품으로 선물한다고 합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관 특별기획전 철원의 달밤 상허의 문장 자세한 관람 안내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마중 들어보실까요? 연주의 검은고 앙상블 답입니다.

옛 사람들이 밤하늘에 나타난 혜성을 바라보며 품었던 두려움과 소망, 그리고 그 신비로운 풍경을 생황의 맑고 몽환적인 울림으로 그려낸 곡인데요. 여러 음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생황 특유의 음색이 마치 밤하늘에 번지는 별빛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박경훈 작곡, 김효영의 생황 연주로 듣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다들 참 좋아하시죠? 오늘 막내동생 성필이가 형님 누님들을 모시고 찾아갈 곳은 바로 이 다정한 시심이 금강 물결처럼 잔잔히 흐르는 고장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마치 공주에서 아주 정답고 뜻깊은 문학잔치가 열리는데요.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제1회 공주 북페어가 펼쳐집니다. 이 행사는요, 나태주 풀꽃 문학관이 직접 마련한 첫 번째 책 잔치인데요. 보통 책 박람회 하면 서울 코엑스 같은 복잡한 건물 안에서 책 팔고 홍보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풍경부터 떠올리실 텐데 이번 공주 북페어는 결이 다릅니다. 주제부터가 참 포근합니다. 서점은 집, 책은 사람.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문학공동체 축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려 63개의 개성 넘치는 부스가 차려지는데 공주와 세종, 부여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요. 소설가 김금희님과 유현준 건축가의 인문학 강연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고마 행사장은요. 문턱 없이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먼저 가보실 곳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입니다. 이 공산성은 백제 웅진 시대를 지켜낸 왕성인데요. 금강을 굽어보는 성광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공산성에서 차로 5분 거리 또 하나의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무령왕릉과 왕릉원입니다.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 무덤과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목관, 태국과 인도의 흔적이 깃든 장신구까지 찬란했던 백제의 수준 높은 역사를 한눈에 만나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 숲길로 산책로가 워낙 곱게 닦여 있어서 피톤치드 마시면서 발걸음 옮기기에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별미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1937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공주산성시장으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1일과 6일, 5일장에 맞추면 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산성시장은 평소에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잔치국수가 별미입니다. 위에 별것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또 공주 알밤모찌와 임절미를 파는 유명한 떡집도 있습니다. 여긴 줄을 진짜 많이 선다는 거,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팔도 마실에 이어서 군밤 타령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송소희,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서핑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육지보다 한 계절 느리게 흐르고 또 가을에는 태풍이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이나믹한 파도를 만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퍼들 사이에서는 9월과 10월을 가장 좋은 서핑 시즌으로 꼽기도 한다고요. 그러고 보면 여름은 워밍업 뿐이었을 거고 진짜 파도를 타는 건 지금부터인데요. 우리도 그렇겠죠. 올해가 이미 많이 지나갔다고 아쉬워했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을 뿐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해 좋은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기대해보죠.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한우를 최대 52%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 맛있는 한우를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이 드실 수 있다. 좋은 선물이네요. 그죠? 요즘 그 명절 풍경도 집집마다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명절 장보기, 또 차례나 음식, 가족 모임 등등등 달라진 명절 분위기 쫙 한번 나눠보죠. 장호이들의 햇살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라진 우리 집 명절 풍경입니다. 자,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정준일의 노래 애니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은 달라진 우리 집 명절 풍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551님 그동안 아내 혼자 상 차리고 손님 맞이하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올해는 성묘로 대신하고 온 가족 모두 즐기는 추석 보내려고 합니다. 영화도 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러 가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마음 잘 쓰셨네요. 근데 집마다 정말 차례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성

성묘 가시니까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선조들에게 인사 잘 드리고 추석 연휴 때는 편안히 쉬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312님 한디 저희 집도 전에는 사과랑 배한상자씩은 꼭 샀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포장으로 산답니다. 물론 아쉬울 때도 있는데 과일 남기지 않아서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손님 치례도 많이 하고 또 뭐 차례도 지내야 되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과일이나 고기 진짜 많이 샀었죠.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포장으로 사고 명절 선물도 여기저기 많이 부피 큰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가족한테 건네는 정도 이렇게 간소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8820님 요즘엔 명

0: 송편.
1: 얼씨구 좋다 송편. 이유나의 송편 타령 들었고요. 그에 앞서서 이날치의 신의 고향은 365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봤는데 지금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시고 계시네요. 대전 지하철 타고 앱으로 즐겁게 듣는 이 시간. 청하해드린 햇살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지화자 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제주도 여행 가신 봄꽃향기나네님, 오우 지금 호텔 조식 먹으러 가면서 청하해드린 햇살 듣습니다. 진짜 최고의 청취자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들으시고 아침 조식 먹으면서도 듣고 내 몸이 어디를 가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창호의 드린 햇살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0090님 달라진 우리 집 명절 풍경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친척들 모이면 예전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다들 눈치가 빨라져서 그런지 말도 좀 조심하고 밥만 먹고 서둘러서 가는 풍경입니다. 덕분에 명절이 평화로워졌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한몫했네요. 자, 3689님 아버지 보내주셨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한몫했네요. 자, 3689님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3년 전부터 어머니가 제사를 없앴습니다. 명절에 같이 밥만 먹어요. 외식도 하고요. 편하긴 한데 왠지 허전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예 허전하실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상차림 그득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절도 하고 그런 분위기,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다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가족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정과 악회의 노래와 연주로 기차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7시 41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과 악회의 노래와 연주로 기차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7시 41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있을까요? 말랑말랑하니 만약에 정답이 무화과라면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4897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무화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요.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8810님도 정답 3번 보내주시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 비결이 무화과였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찾아보니까 진짜 이 무화과의 원산지가 아라비아 서부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네요. 와, 멀리서 봤군요. 무화과. 5632님, 정답 3번 무화과입니다. 우리 손주들도 무화과 좋아해요.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손주들 볼 생각에. 자, 기다려지는 손주 목소리 같은 창호의 해맑은 목소리로 정답 발표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3번 무화과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
1: 열매 안에 꽃이 들어가 있음은 무화과는 꽃도 먹고.
0: 기다려지는 손주 목소리 같은 창호의 해맑은 목소리로 정답 발표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3번 무화과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
1: 열매 안에 꽃이 들어가 있음은 무화과는 꽃도 먹고 열매도 먹는 거네요.
0: 맞네, 일석이조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암 가서 산조도 듣고 무화과도 드시고 오면 그것도 일석이조주.
0: 이야, 역시 창호가 잘 갖다 붙인다잉.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네, 좋습니다. 483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0093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4921님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835 0093 4921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1부 끝곡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일렉트릭 산조 중중몰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0: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팔이었는데 이제 긴팔의 시간이 돌아. 아, 반팔 입고 왔네.
1: 아니에요, 위에
0: 있죠.
1: 있습니다. 네.
0: 어휴,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1: 바람이 너무 좋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제가 또 오토바이 타잖아요.
0: 아 맞다, 오토바이 타시죠.
1: 근데 이렇게 어때요? 바람 좋은 날을 오토바이 타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0: 날에 거의 한 새벽 4, 5시
1: 네.
0: 이쯤에 방송국 주차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차에서 한 두어 시간
1: 잡니다.
0: 자죠.
1: 예. 왜냐면 차도 막히는 것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야죠.
0: 이야, 항상 마음의 엔진을 켜두는 방송에 임하는 그 엔진을 켜두는 생선 작가의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어딜 가는지 궁금해요. 지난주 무려 4주간 지난주까지 미국 대륙 누볐잖아요,
1: 네,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이 뒤로 어디로 이어질까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디죠?
1: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꼬리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울산입니다.
0: 울산.
1: 네.
0: 와, 미국에서 울산으로 좀 튀네요.
1: 제 인생이 튑니다. 그런 거
0: 튀는
1: 있잖아요. LP
0: 튀는군요.
1: 그 바이닐 레코드 들을 때 보면 바늘로 이제 홈을 읽으면서 그 소리가 나잖아요.
0: 예.
1: 근데 오래되고 그러면 가끔씩 바늘이 튀거든요.
0: 오, 티극.
1: 예, 저는 그걸 또 엣지라고 부르거든요. 인생은 엣지가 있어야 됩니다.
0: 아하,
1: 예, 미국하고
0: 좋습니다.
1: 울산 뭐가 다릅니까? 네.
0: 많이 다르죠.
1: 그냥 한번 말입니다. 사람은 기세입니다. 예.
0: 하기사 뭐. 네. 자, 국내 여행 중에서도 이제 울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울산 언제 다녀오셨어요?
1: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0: 오, 한달 전에?
1: 근데 한달 사이에 두번 갔어요.
0: 우와, 두번다 뭐 일이 있으셨나요?
1: 일은 한 번은 일이었고요. 그일 전에 갔던 거는 말 그대로 여행이었어요.
0: 아, 울산. 와, 여행지로 울산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울산 하면 뭐 H 자동차를 비롯해서
1: 네.
0: 뭐 화폐공사도 울산에
1: 아,
0: 있고
1: 그래요?
0: 여러 화학 단지들 뭐다 울산에 있고.
1: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울산 하면 유명한 게
0: 예.
1: 돈이 많다.
0: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으니까
1: 아, 예.
0: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돈,
1: 예, 그래서
0: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뭐
1: 그 임금이라든가
0: 급여 이런
1: 그러니까
0: 것들이 이제 다 울산 시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쓰이니까요.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해안 쪽으로 갔었고요.
0: 아, 울산 해안 쪽.
1: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 쪽으로 갔었거든요.
0: 오호.
1: 아, 근데 도시가 돈 많아 보여요. 분해 나요, 분해 나는 거 있죠.
0: 예.
1: 그 부자 냄새 나는 거.
0: 분해
1: 네.
0: 난다고.
1: 그래가지고, 어우, 지방인데 이렇게 분해가 나네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0: 광역시다, 광역시.
1: 네.
0: 광역시의 위세를 딱그 길거리에서 뭐 보여주는 그런 풍경이 있군요.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울산을 가볼 생각은 못 했다가
0: 예.
1: 이제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부산 가다가 울산을 꼭 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0: 네.
1: 울산을 들렸거든요.
0: 오.
1: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도착해서 느꼈어요. 제가 이제

0: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분이
1: 예.
0: 사투리에도 대가잖아요.
1: 아, 여자친구요?
0: 여자친구가 사투리 진짜 많이
1: 아,
0: 쓰거든요.
1: 맞아요.
0: 부산 사람이라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라고 할까? 마더 랭귀지입니다, 저에게
1: 오,
0: 있어서. 네,
1: 예.
0: 경상도 사투리는 이제 뭔가 계속 익숙한데
1: 이게
0: 말씀하셨던
1: 이제 언어를 배울 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0: 네.
1: 일단 듣기는

0: 가면 기암괴석, 그 다음에 해식동굴, 동굴이잖아요. 딱 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출로 명하는데 그 동굴에서 딱 보면 동굴 위로 해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사진 스팟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이름께나 있고 예. 그 팔로워 수 좀 있는 분들은 네. 거기서 많이 이렇게 SNS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요.
1: 찾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찾았습니다. 우와 진짜
0: 위로 해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사진 스팟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이름께나 있고 예. 그 팔로워 수 좀 있는 분들은 네. 거기서 많이 이렇게 SNS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요.
1: 찾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찾았습니다. 우와 진짜 와 이거
0: 우리나라 같지 않지 않아요?
1: 말을 잘 못하잖아요. AI가 만든 사진 같은 장면 느낌.
0: 그러니까 뭐 코니카 발론가? 네, 그런데도 그렇고 그런데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여러분 여길 가시려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1: 예.
0: 좀 오래 걸립니다.
1: 예.
0: 그래서 근데 12시에 출발하셔야 돼요.
1: 아, 밤 12시에 출발해서 5시간 걸려서 도착하면 지경방파제에서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0: 장난 아닙니다.
1: 와.
0: 눈이 막 너무 빛나 가지고 눈이 네. 멀 것 같아요.
1: 와.
0: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붉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1: 예.
0: 근데 거기에 딱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도 많이 없어요. 안 유명해서. 그리고 낮에는 네. 스노우콜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지경 해변에서 스노우콜링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1: 와,
0: 물도 맑고 엄청나더라고요.
1: 지금 이제 지도를 보니까 네. 울산에서 북쪽으로 가면 지경 횟집이 있고 지경 방파제가 있습니다.
0: 네.
1: 지경 방파제를 목적지로 해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쩌면

0: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준 씨가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예. 먹고서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고마워.
1: 예. 그게 참고로 생선 작가가 음식을 막 깨작깨작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음식 먹으면 그냥 잘 시원시원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밥들을 잘 놓치고 먹는 예. 거에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는 사람.

0: 저는 그래도 게스트가 더 좋습니다. 매일 나와야 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1: 매일 4시에 와서 네. 차에서 구겨져서 잠을 좀 자다가 네. 아침에 7시에 올라와서 생방을 하는 아 근데 저 작가의 모습도
0: 저 근데 구겨서 자지 않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넓어 너무 편해. 캠핑카야 캠핑카야. 제 차가 중소형 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사람들이 구겨서 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리 쫙 펴고 허리도 쫙 펴고 자요.
1: 에이,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키가.
0: 예. 네. 그래도

그리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돼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개국 9주년을 맞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을 마련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리는데요. 공연 제목부터 꿀잼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젊은 줄광대 남창동이 아찔한 줄타기로 무대의 시작을 열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요. 이어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 MBC 어린이 합창단, 국내 최초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개성 있는 국악의 매력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전통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연희점 추리까지 함께하는데요. 익숙한 전통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신명나는 전통예술도 즐기고 대전국악방송의 9번째 생일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산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9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영암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흐르는 산조인데요. 산조를 이미 완성된 전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인산조에선 원장현 명인이 대금과 거문고, 태평소를 차례로 연주하며 각 악기의 산조와 시나위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이지영 명인은 15년에 걸쳐 다듬어온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0: 11일 저녁 7시 30분과 12일 오후 5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려 46명의 몽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몽골의 다양한 전통 예술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는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